0: 윤미래의 목소리 너를 사랑해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머니특별시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땡큐 I love you.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늘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는 말에서는 그 오래 함께해온 노년 부부의 다정함의 비결이 바로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래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래가는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가 넘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좀 기대치라는 게 있을 텐데. 예. 그걸 조금 내려놓으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상대방에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배려하면 조금 더 관계가 좀 오래 좀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최정현 팀장님을 알고 난 이래로 가장 뭔가 어른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아, 역시 인생 선배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이 무관심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무관심이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에게 어느 날 그냥 전화를 해도 어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0: 맞아요.
2: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특별하게 나에 대해서 캐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 완전 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관계에서 늘 편할 수 있는 것. 언제 전화해도 어제 뭐 했냐? 를 묻고 뭐 괜찮냐? 이런 것들 특별한 걸 묻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적정한 거리와 네, 적정한 신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0: 맞습니다. 두 분이 결국에는 좀 비슷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오래가는 편안한 관계의 비결은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당한 거리,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시간에, 지지난주 이 시간에 7개월 만에 봤는데도 우리도 굉장히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T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엔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코요테 디스코왕 듣고요. 이어가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빰빰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갱냄 서울시 강남구라고 합니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입니다. 네. 오랫동안 모아온 연금과 금융자산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연금은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자산을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서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던 전업주부였는데요.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얼마 전부터 남편 회사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재테크도 척척 잘하던데 저희는 그저 지금 사는 집에 25년 동안 눌러앉아 살다가 운 좋게 집값이 올라서 자산을 좀 갖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은행 직원 말 듣고 든 예적금에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한테 든 연금보험입니다. 형님이 보험회사에 다니셔서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거절도 못하고 하나씩 가입했던 게 꽤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퇴근길에 우편물을 들고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 여보, 이거 건강보험료 고지서 아니야? 아니, 이번 달 건보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 뭐 오류 아니야?
2: 어? 진짜네? 잠깐만. 지난달에 종합소득세도 엄청 냈잖아. 당신 사업 매출이 엄청 뛴 건 아닌데 왜 그러지?
1: 혹시 이거 누님한테 들었던 연금이랑 그 얼마 전에 정기적금 만기 들어온 거랑 요즘 주식장 좋아서 펀드 수익 났다고 좋아했더니 설마 그게 다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 맞은 거 아니야?
2: 띠로리. 생활비 쪽에서 그냥 부었던 건데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네. 우리 이거 이대로 계속 받으면은 세금 내고 건보료 떼고 남는 거 있는 건가?
0: 확인해보니까 정말 남편 추측이 맞더라고요. 아껴서 모은 자산이 늘어난 건 분명히 기쁜 일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니까 종합소득세도 걱정되고 건강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희처럼 계획 없이 가입해둔 연금들이 이제 하나둘 지급되기 시작하는 가정은요. 어떻게 재무점검을 해야 하는지 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희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정성껏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환영하고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다 가질 순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활비 아껴가면서 어렵게 이렇게 자산을 모으시고 수익도 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니까 또 이번엔 세금 문제가 고민이에요.
2: 그렇죠.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걱정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우리 강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건강보험료 얼마까지 된다고 알고 계세요?
0: 상한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상한선.
0: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내시는 분은 봤는데.
2: 네, 땡.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요, 2026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재직 중 보수에 따른 상한액이 520만 원이고요.
0: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은 기타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데 네. 그 또한 상한선이 520만 원. 그래서 최대 1,04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보수에는 뭐 직장 가입자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반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기는 하지만요.
0: 네.
1: 네,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에는 그 세대당 월 건보료 상한액은 520만 원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기타 종합소득의 재산 소득인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순간 부동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표 24억 원 정도 시세 50억 전후의 부동산이 있다면 매월 건보료가 대략 30만 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요즘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만약에 강남 아파트 뭐 5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가 한 채라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가입자가 된다고 하면 매달 30만 원씩 1년 계산했을 때 36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직장 가입자를 좀 오래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2: 그렇죠. 자산을 형성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2: 결국 비과세 금융자산과 저율 분리과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과세는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아는데 저율 분리과세 이건 뭔가요?
2: 저율 분리과세는요. 특정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율에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저율로 낮은 세율로 그 소득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건데요. 종합소득은 6%에서 45%까지 납입을 하거든요.
3: 예.
2: 그리고 이런 것들 또 건보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독립적으로 더 낮은 세율로 6%보다 낮은 세율로 이제 과세를 분리해가지고 이걸로만 하겠다는 거죠.
3: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과세 자산 또 저율 분리과세 자산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비과세 자산으로는 주식 차익과 보험 차익이 있는데요. 보험 차익의 경우는 비과세 저축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에 비과세 차익이 있습니다.
3: 예.
1: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ISA 계좌 활용이나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고 금융소득 이자를 분산하여 과세 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네.
2: 네. 이자 소득이라는 거는 결국 원금을 다 쓰고 난 뒤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자 받을 때.
3: 네.
2: 어떤 원금을 먼저 소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발생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경우는 어땠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네, 사연자님의 경우는 25년간 거주 중인 현재 시세 50억 상당의 강남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씩 납입 중이셨습니다.
3: 네.
1: 사연자님의 경우는 비과세 연금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비과세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잘 챙겨서 모두 가입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3: 네.
2: 네, 우리나라의 저축보험 비과세는요. 아예 한도가 없던 무제한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3: 네.
2: 그러다가 2013년 2월에 일시납에 대해서는 2억 원이라고 하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7년 4월에는 그 일시납 한도가 1억 원을 변경이 됐고 월납 한도도 예전에는 5년만 유지하면은 10년 차가 되면 다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3: 예.
2: 그런데 2017년 4월부터는 월납 한도도 15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비과세 한도가 좁아지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는 2017년 4월 이런 한도가 없던 시절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3: 네.
2: 완납된 연금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3: 그래요. 이렇게 연금도 많으시고 뭐 그것도 비과세로 갖고 계시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우리가 보험이 단순히 많다고 든든하다 하진 않잖아요.
3: 네.
1: 많이 가입해도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모르면 염려가 생기는 것처럼 노후 준비도 막연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편안한 건 아니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을 아끼면서 은퇴 시점에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뭐 사연자님의 경우는 얼마의 연금액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3: 네네.
2: 사실 많지만 얼마에서 받는지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3: 그렇죠.
2: 네, 그래서 요 부분들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비과세 상품이 많지만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수익과 이자가 클 때만 효과가 있는 만큼에 만큼 이제 이런 각 상품마다 그 효율을 따져보고 효율이 높은 거에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요. 효율이 낮은 것들은 다른 자산으로 리밸런싱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솔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3: 와, 자산 증식 솔루션. 우리 보통은 보험, 뭐 보장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긴 하잖아요. 오늘은 요즘 뭐 다들 관심 많으시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이 자산 증식이라는 것이 꼭 자산가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1: 그 첫 번째로 드린 솔루션은 공적연금의 극대화인데요.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를 반영하여 그 실질 가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건보료에는 반영이 되지만 납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금입니다.
3: 예, 공적연금.
2: 네, 그래서 이 부부 모두 추가 납입 기간을 확인을 하시고 추가 납입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5년 뒤에 받는 연기연금을 권해드렸습니다.
3: 예.
2: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는 납입 여력이 있는 한 60세 이후에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더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임의 가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예.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3: 네.
2: 그 해에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3: 예, 그렇군요.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첫 번째 솔루션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1: 현재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을 그 세액공제 한도액인 900만 원까지 낮추고
3: 예.
1: 이 나머지 자금은 다른 효율이 높은 비과세 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의 경우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3: 네.
2: 추가로 더 납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900만 원 뭐 추가로 900을 더 납부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출금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3: 네네.
2: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저율 분리과세 3.3%에서 5.5%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게 되면은 16.5%라고 하는 고율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거든요.
3: IRP 계좌에서 1,500만 원 이상을 연간에 인출하게 되면 16.5% 고율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럼 1,5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사연자님의 경우 저세율보다 더 좋은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IRP 계좌에 추가로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중지하고 가입 중인 비과세 연금에 추가 납입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 저세율 과세나 1,500만 원 초과 인출로 인한 고율 과세가 아닌 세금 신경 안 써도 되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3: 그렇군요. 저율도 아니고 고율도 아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비과세, 비과세 이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또 다음은 뭔가요?
2: 네. 납입 원금 대비 효율이 낮은 연금들이 꽤 있었어요.
3: 네.
2: 이래서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요. 상속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이 일어날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으로 리밸런싱 했는데요.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일부는 원화 자산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달러 자산이랑 원화 자산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 주셨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망했을 때 나오는 종신보험인 거죠?
1: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몸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때나 저축 목적의 종신보험은 해지를 권해드리곤 하는데요. 상속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아내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1차 상속이 일어날 때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의 포함이 아닌 계약자인 아내의 순수 자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3: 네.
1: 남편의 사망 시점에 아내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자녀에게로 대를 이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3: 갑자기 좀 궁금한데요.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2: 단순 세율로만 보면은요.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10억 원 이하는 30%, 그리고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고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상속세는 1억을 받을 때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2: 그렇지는 않고요.
3: 네.
2: 앞서 말한 것처럼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어보면은요. 10억 원을 상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
3: 네.
2: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1차 상속 시점에 일괄공제 5억 원과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3: 예.
2: 근데 동일한 10억이지만 부모가 다 사망을 한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5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1억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3: 네.
2: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만 되는 건 아니고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3: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의 경우는 이 상속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1: 사연자님의 가정은 연금으로 현금 자산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 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사망보장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속연금으로 개시한 두 건의 연금이 대략 2억 원가량이었는데요.
3: 네.
1: 일단 효율이 낮아서 해지를 하고 달러 연금에 일시금을 넣었고 이 상품은 20년 뒤 원금은 그대로 찾고 그 사이 받게 되는 달러 이자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망보험금을 2억 원 정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2억 원은 그대로 달러에다가 두고 그 이자만 갖고서 동일한 달러로 종신보험을 2억 원가량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 2억이 4억이 된 셈이네요.
2: 그렇죠. 연금 개시 그렇기 때문에 2억이 4억이 되는 마법이 하나 생겼고요.
3: 이런 마법.
2: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연금 개시가 이미 지난 것들이 또 연금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개시하고 나면은 또 통장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이 쌓이면은 또 이자가 발생되고 그 이자가 또 세금과 건보료의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연금들이 있었거든요. 그 재원들이 대략 2억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효율이 매우 떨어졌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뭐 120% 정도 연간 수익률로는 1%대밖에 안 되는 연금 상품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효율이 낮은 연금들은 이 재원을 가지고 다시 2억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3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망 보장을 준비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억 원으로 3억 2천만 원의 상속 재산을 만드는 솔루션을 완성했죠.
3: 네. 역시 오늘 사연 보면서요. 또 연금은 많이 가입해두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어떤 연금을 언제 받고 어떻게 나눠 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이랑 건보료 부담까지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비과세 혜택도 잘 살펴보시고 은퇴 이후에 임출 순서까지 좀 전문가와 함께 미리미리 계획하고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뭐 보험 점검이든 노후 점검이든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다루던 좀 다른 사연들이랑은 조금은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유용하고 좀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원인이 좀 이 사연이 오늘 어디서 왔습니까? 갱냄. 예, 갱냄에서 날아온 사연이라서 또 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사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왜 안 받아줘요 최 본부장님.
1: 아직 힘드네요.
3: 왜,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3주차인데 아직도 적응 안 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민원사연 472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80세가 넘으면서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 간병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한 달 정도 입원하셨는데 치료는 잘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재활과 경과 관찰을 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이 비슷한 곳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용 목적과 입소 조건, 비용 부담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간병보험은 각각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뭐 이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같은 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4723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으실 수 있겠어요.
1: 네, 실제 상담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같은 곳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 두 시설은 운영 목적도 다르고 이용 대상도 다르고 비용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간병보험 보장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네,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이랑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2: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요양병원은 치료를 받는 병원이고요.
0: 예.
2: 요양원은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질병치료나 재활 목적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아시죠? 이 네, 안에 네.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나 목욕, 이동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거죠.
0: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몸이 정말 아파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셔야겠고 단순히 일상생활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모르셨다면 메모 해두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쯤에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예.
1: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금 전에 우리 메모 했던 거 좀 떠올려보자면 치료가 필요한 분들 요양병원이라고 하셨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O 해보겠습니다. 왜 한 번 괜히 중간에 물어봐요. 움찔했잖아요. 틀렸는지 알고.
1: 맞췄습니다.
0: 예.
1: 요양원은 치료보다 일상생활 돌봄과 장기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거나 암

0: 치료 후에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말 그대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는 요양병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비용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2: 네,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가 있고요. 식대나 간병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반면에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은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간병보험 가입하실 때도 요양병원, 요양원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꼭 살펴봐야겠네요.
2: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간병보험 하나만 가입하면은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2: 요양병원은 보장이 되지만 요양원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이 달라서 어느 보험사는 요양병원이 되는 곳도 있고 어느 보험사는 보장은 되지만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보험사는 365일을 모두 다 보장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각각 다 상이합니다.
1: 그럼 내가 간병보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또.
0: 맞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간병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뒤에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그렇겠어요. 자, 그렇다면 간병보험 가입하셨거나 또는 우리 청취자분처럼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부분 먼저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0: 네, 어렵지 않은데요. 내가 가입한 간병보험이 요양병원을 보장을 해주는지, 해준다면 며칠을 보장을 해주는지, 간병인을 직접 사용했을 때도 보장을 하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준비가 끝나신 건데요. 필요할 때 확인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60대 이상이시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네, 요양병원, 요양원 오늘 또 메모 해두셨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용 목적, 보험 보장 기준 다 다른데요.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다. 요양원은 돌봄을 위한 생활시설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병보험 가입해두셨다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되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간병보험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 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참 좋아하시는 그 목소리죠. 우리 부모님들의 영웅, 부모님들의 히어로, 부모님들의 아이돌,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이 노래 들려드리고 두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0: 네, 임영웅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들으셨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082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퇴직연금 설명을 들으면서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DC형으로 바꾸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DB형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요. 퇴직연금은 한번 선택하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DB형과 DC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라는 고민 민원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퇴직연금의 DB형, DC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차이를 구분하기가.
1: 네, 쉽게 설명드리면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지는 방식이고요.
0: 네.
1: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0: 예, 간단히 얘기하자면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 DC형은 내가 직접 책임지는 거, 이렇게 알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당시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0: 네.
2: 반대로 DC형은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원래 받을 돈보다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아니 그럼 요즘 투자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DC형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ETF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싶은 분이라면 DC형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DB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또 어떤 경우에 DB형이 유리할 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급여가 상승할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DB형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거든요.
0: 네네.
2: 특히 뭐 장기간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할 계획이라면은 DB형이 유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0: 예, 반대로 또 DC형은 또 어떤 성향의 분들한테 잘 맞을까요?
1: 네, 이직 가능성이 높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자산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0: 네, 다 장단점이 있나 봅니다. 무조건 DC형으로 바꾸는 게 꼭 유리하진 않다, 그렇겠네요.
2: 뭐 절대 아니죠.
0: 예.
2: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DC형이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변경하시는 분들도

0: 계시거든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직업이나 나이, 소득이나 근속연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하고요.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DC형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가입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 DC형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자산 증가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퇴직연금도 보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입만 해두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0: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만 준비하면은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 네.
0: 노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3층 구조 빠지지 않는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거 연금 3층 석탑.
0: 그렇죠.
1: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 한 축일 뿐인데요.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것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어떻게, 어떤 상품으로 준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2: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모르시고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점검해도 노후 준비 방향이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퇴직연금 DB형, DC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내 직장과 내 소득, 투자 성향, 또 은퇴 계획까지 고려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퇴직연금도 가입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셔야 노후에 정말로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신청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조민정 팀장님.
0: 네, 저는 보장성 보험뿐만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노후 자산을 잘 불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아끼고 건보료를 아끼는 방법도 처음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1: 네.
0: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포인트 최정현 팀장님.
2: 네. 간병보험이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365일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뒤로 더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압구정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이후로도 반포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진출로 부근 버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포르치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여름방학 시즌입니다. 요즘 방학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죠. 학교, 학원, 집. 방학도 바쁜 일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방학식 날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동그란 생활계획표를 받아 방학 동안 지킬 하루 일정을 아주 빼곡히 적었고요. 탐구 생활을 펼쳐보며 하루에 한 장씩은 꼭 하자 지키지 못할 다짐을 했죠. 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까지 끝나면 그제야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했습니다. 그날 교문을 나서던 가벼운 발걸음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 시절 여름방학 첫날처럼 조금은 느긋하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7월 20일 화요일 첫 곡, 이장희 형님의 아주 커피 같은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뷰이 나그네. 라이브 그리고 앨범 두 군데에서 노래를 하셔도요,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멘트까지 같은 멘트로 한동안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자, 여름방학은 다른 방학보다 유난히 기다려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중 하나가 수련회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아람단 같은 곳에서 여름방학이면 한 번쯤은 떠나곤 했죠. 친구들과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불렀던 수련회 마지막 밤. 그때 되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서 뭔가 추억을 하나씩 남기느라고 늦은 밤까지 불가에 둘러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여름방학은 정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네요. 아, 5694님께서 이제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겠네요. 생활계획표대로 생활하고픈 기대는 방학 시작 전 가득했었는데, 아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계획이 없어져요. 요즘 그때의 습관이 살아나는 듯 하루하루 무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시간 동행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좀 흐리죠?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두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설심쿵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함디. 여름방학 하니 생각나네요. 숙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식물 채집, 곤충 채집, 그리고 잔디 씨앗 따서 한 대 정도 모아오기. 그때 그 잔디 씨앗을 뭐 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암튼 아동 인력 착지, 아이고. 제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 깨알 같은 잔디씨 모으려고 손이 무지 아팠거든요. 그때 모아주셨던 잔디들로 지금 전국 그 각지에 있는 한 골프장을 할 뻔했네. 아이고. 전국 각지에 잔디들이 무럭무럭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8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춘호님, 이곳 남양주는 아직도 비가 내립니다 하셨고요. 아차, 신청하려 했던 곡이 이장희님 버전으로 듣게 되었네요. 저희가 그 마음 알아차렸거든요. 이 정도면 뭐 저희 뭐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곡 들으며 출첵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다들 운전 조심, 비조심입니다. 예,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대식구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여기 경기 광주는요, 잠시 비가 소강 상태인데 많은 습도로 꿉꿉하네요. 문자 주셨는데 차에서 내리기 싫더라고요.

0: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방송국에. 한 8시 50분쯤? 내려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차에 앉아서 느긋하게 에어컨 바람. 뭐라 그러나요? 공회전 하지 말라고 하죠. 전기차로 바꾼 걸 얼마나 다양스럽게 생각하는지요? 참, 편안한 마음으로 차에 있었습니다. 김초봉마니님께서는요, 반가워요, 대한민국 기타 준호형님. 시흥은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 하자라는 문자 보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방송 마치고 또 바로 움직여야 하는데,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기준이네요. 김포, 연천, 포천, 파주, 경기 이북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해 5도, 인천 쪽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강화는 호우 경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주의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축대 이런 데 흘러내리는 데 없는지, 돌 빠진 데 없는지, 그리고 농기구로 작업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재난 알림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주위 이웃들 전화로 항상 안전한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데 많잖아요. 잘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따뜻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별게 다 걱정이 되네요. 아니죠. 중요한 거죠. 제가 중요한 거 걱정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세심한 것까지 마음을 쓰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3부는요. 저희가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현우 PD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TBS 음반 자료실 이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우 PD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또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쟁이 함춘호. 3부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호의 복수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에 이런 문자 샵 0951로 함께 해주십시오. 또는 무료 TBS 앱과 TBS FM 유튜브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때 이런 곡 들었구나. 기억이 또 가물가물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의견과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망치 받으면 수리할 건 많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나가면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자, 눅눅한 장마철 시원한 라이브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환 덩크슛 그리고 이승철입니다.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

연장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승환 덩크슛 라이브. 이승철의 라이브. 이 순간은 언제까지나. 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두 가수들. 그리고 함께 호흡을 해주는 관객들의 이 멋진 모습들. 와, 살아있네, 살아있어. 약간 눅눅한 오늘 같은 날 아주 힘이 생기는 그런 음악 함께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요, 함춘의 폭송이에요. PD는 김현우고요. 0583님께서 세프사 출세기요, 출세기 하셨고요. 이승환님 곡 감사요. 덩크슛 라이브 버전이라니. 아, 내일부터 저희 애들도 방학이라 3주 동안 한포 제대로 집중해서 못 들을 것 같아요. 걱정이네요. 유,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하셨거든요. 아, 0583님. 그 아이들과 함께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좀 눈높이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못 듣는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요. 오십시오. 제가 좀 한번 눈높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음악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뭐 무엇이든 어떻겠습니까? 함춘의 포크송인데요. TBS고요. 1302님께서 함대. 아, 오늘 유난히 반갑습니다. 여기 일산은 비가 지룩지룩. 저 어제 시인과 천장 콘서트, 아, EBS에서 했죠. 스페이스 공감 특별 프로그램. 어제는 공연이었고요. 오늘도 공연인데 오늘은 특별히 촬영을 하죠. 녹화를 뜨죠. 그래서 그 공감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겠죠. 신랑이랑 보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기타이신. 아, 그리고 조신하신 하덕기님의 시를 듯 부르시는 노래. 아,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힐링하고 추억 가득 쌓고 왔어요. 감동적이고 때론 울컥하게 점점점. 아유,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네요 하셨는데, 어우, 최고의 표현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 어떻게 저희 쪽 안 보시고 가운데만 집중하시고. 아, 스페이스 공감 그 공연장 특성이 이 좌우를 바라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라 그럴까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가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서운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180도 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그 가사가 써져 있는 TV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거 봐야 되거든요. 오늘 오시면 또 어떻게 좀 그쪽을 바라보고 할 텐데. 아. 하지만 예쁜 노래와 현란한 기타 연주 그리고 유머 있는 함대 멘트까지 지금까지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그리고 말씀처럼 다시 뭉치신 두 분 건강히 오래오래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노래해 주십시오. 음악해 주십시오. 오늘도 공연하시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덕기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히히, 꼭 전하겠습니다. 아, 좀 TMI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1차로 온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순천에서 온 친구가 제가 1시 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고 했더니 아, 이 방청을 하려면은 줄을 서 있으면은 그 입장 순서가 된다고 하면서 와, 1차로 와서 그러면 꼭 사인을 앨범에다 해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 바로 앞에 앉아서 이미 즐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두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완전히 눈을 감고 빠져서 노래마다 다 따라 부르는데 함께 공연을 했던 저희가 더 감동을 받아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가시나무를 연주할 땐 앞에
청년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남자 청년들. 그 청년들이 눈가를 쑥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오, 야, 이 라이브로 또 그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는 그런 라이브가 살아있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지난 19일 세계 이것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구단수로 나가면 그거 아닌가? 태권도. 태권도. 야. 아, 또 있죠. 구단으로 나가는 것. 조훈현. 뭐 이런 거 있죠. 현존 최강 AI 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알파고, 카타고 이런 것? 앞선 대결에서는 카타고가 승리했고요.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이 승리하면서 양쪽 모두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조금 전 10시부터 제3국이 시작되었는데요.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 대 AI. AI가 너무 잘하면 놀랍고 사람이 이기면 더 놀라우며 반갑고, 그래서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전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두 사람이 흙과 백의 돌을 사각의 판 위에 번갈아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집싸움이죠, 집싸움. 마지막에 다 이고 나면 한 사람이 돌을 탁 던지면 졌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막 집을 짓죠. 몇 수를 이겼다. 두 사람이 흙과 백의 돌을 사각의 판 위에 번갈아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바둑, 2번 오목. 오목 나도 잘해요. 다섯 개 넘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노트우면 사방팔방 집을 짓다만 난개발이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1번 바둑, 2번 오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이번에도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그리고 시인과 촌장 뿌리.

신과 천장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12년 만에 만남이라는 앨범 타이틀이고요.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던 실황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가시나무 그리고 뿌리 두 곡. 에너지가 넘치네요. 푸른돛님께서는요. 세기말 락카페는 사라졌어도 아직 뿌리를 찾지 못한 흔들림은 남았으니 감상평도 보내주셨네요. 이 앨범은 2001년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저희가 퀴즈난 것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바둑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AI 카타고를 상대로 공식 대국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점을 깐 접바둑이긴 했지만 AI를 상대로 거둔 첫 공식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꺾은 이후 이야 그때 대단했었어요. 계속 지니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탁 한 판 이겨주면서 얼마나 또 희망이 생겼는지 10년 만에 나온 인간의 승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승리가요. 그나저나 알파고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바둑 고수인 옆지기 친구가 될까 싶어 옆지기에게 바둑을 배우기로 하고 바둑판 앞에 앉았죠. 아 그런데 도통 이쪽으로는 취미가 없는 저는 화점이 어쩌고 저쩌고 옆지기의 자장가에 잠깐 깜빡 졸았지 뭐예요. 왜 하필 그 순간에 제가 졸았는지 유유. 그 후론 바둑 가르쳐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 비슷한가요? 그 식구들에게 운전 배우는 것과 같은 상황일까요? 1096님께서 함디 안녕하십니까? 정답 1번 바둑입니다. 여기는 포천. 비가 겁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붕에 뚫릴 듯 싶습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빗소리, 음악소리, 운치 있는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잠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으시고요. 빗소리와 함께 음악 들으면 그 기분 좋겠죠. 아, 그 기분 압니다. 저 어릴 때 제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 슬레이트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촥 바라보던 어린 함춘호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6181님께서는 정답 바둑. 바둑과 장기를 직접 둘 때는 안 보이던 묘수가 그렇죠. 직접 둘 때는 그 묘수가 안 보여요. 옆에서 구경을 하면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기타에 비교해볼까요? 비교해보겠습니다. 제가 칠 때는 잘 안 쳐지는데 남 칠 때는 그게 왜 안 쳐지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비슷한 거 봅니다. 3011님께서 1번 바둑 정답 보내주셨고요. 제가 오목은 진짜 고수 소리 들을 정도로 참 잘하는데 바둑은? 정말 자신 없네요. 아 그치만 보는 건 최고로 재밌나요. 보고 있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드는 것보단 누가 두고 있는 걸 보는 재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연하는 것보단 공연을 보는 재미 아 이건 제가 지켜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구사님께서 정답 바둑 주셨고요. 전 월세 걱정 없이 바둑판에서 마음껏 내 집을 지어봤으면 좋겠네요. 멋진 승부로 인간이 기계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신진서 구단 파이팅.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오래 걸리나요 시간이?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한 분만 선정했습니다. 아, 어떤 분을 선정할까요? 이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3018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바둑. 군대 후임이 아마 9단, 6단이었는데요.
쫄병 때 일은 선임인 제가 다 하고요. 그 친구가 쫄병 때 그분이 선임인 제가 일은 다 하고 후임은 간부들에게 불려가 바둑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둑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아직도 바둑 싫어합니다. 그때 생각나거든요. 내가 분명 선임인데 일은 내가 하고 후임은 간부들한테 호출 가서 바둑 두는 거죠. 아마 그 후임도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져드려야 하잖아요.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절묘하게 져드려야 하니까 쉽지 않았겠네요. 선임이셨던 3018님 마음이 편하셨을 거예요.

이제 받으셔야 해주시죠. 자, 3018님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예쁘게 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음악도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식, 강인원, 권인원 함께한 비 오는 날 수채화 선물로 갑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0시, 10시 50분이고요.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꼭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데 많거든요. 물에 잠긴 도로, 그리고 지하차도, 교량 등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죠. 들어가셨다가 못 빠져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 금지하셔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비 올 때 꼭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해안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심지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0: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한 곳은 가시면 안 되겠죠. 무너지면 어떡해요? 다쳐요. 우레범 있으신가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리고 뭐비 오는데 아 우리 논에 물 대야겠다 저 달아야겠다 하는 거 타면 안 되거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은요 행정 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캠페인
2: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3: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3: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2: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3: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2: 시민과 함께 다시 TBS.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 10시 50분을 기해서 경기도 연천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확대 발효 중입니다. 기상상황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시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고요.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의 사고는 이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부근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아련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팝의 영원한 클래식입니다. 카펜터스의 슈퍼스타 준비했거든요. 아마 라디오를 즐겨 듣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친숙한 노래일 텐데요. 사실 이 곡은 딜레니 앤 보니라는 듀오가 먼저 발표했던 노래예요. 네, 1971년 카펜터스가 이 곡을 가져와서 특유의 우아하고도 쓸쓸한 감성으로 재해석하면서 비로소 전 세계인의 가슴을 흔드는 불멸의 명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하게 되는 건 바로 절제의 미학, 그런 절제의 미학입니다. 오빠인 리처드 카펜터의 섬세하고 과함이 없는 피아노 편곡, 그리고 그 위를 미끄러지듯 얹히는 카렌 카펜터의 그 낮고 짙은 음색은 참 경이롭기까지 해요. 카렌은 노래를 부를 때 절대로 목소리를 과하게 지르거나 일부러 감정을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정직하게 울조리듯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 담담함이 당신은 내가 꿈꾸던 슈퍼스타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절절한 그리움을 훨씬 더 크게 울리게 만듭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누군가를 먼 발치서 바라보는 마음, 혹은 이제는 곁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빛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오늘 아침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소중한 얼굴 하나쯤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Carpenters, Superstar. 좋지만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1시 경기 파주 서북부입니다.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해야 하고요. 주변에 꼭 알려주십시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절대 접근 금지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하셔야겠죠.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한플리 카펜터스 슈퍼스타 다시 듣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 오른쪽 모퉁이를 쫙 돌아 들어가면 음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 자료실을 들어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있습니다.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BS 음반 자료실. 이야, 이거 뭐야? 부끄럽네.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어? 아니, 효과음에 에코까지. 이 좋은 건 다 넣은 것 같은데. 현우 PD, 제가 없을 때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아, 이거 들었어야 했네. 그래야 놀리지. 야, 그 뭐냐? 아니, 시켜서 하긴 했는데. 좋네요. 자, TBS 음반 자료실. 아, 이런 거 있었군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 오늘 가지고 온 앨범. 김광석의 4집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앨범이네요. 이 앨범을 보니까 뒤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기타 써 있어요. 함춘호밖에 없네. 아, 명곡이죠. 명반이에요. 명반. 명반. 아, 오늘 이 앨범 한 곡 한 곡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앨범에 담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감상평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함께 들어볼 첫 곡은요. 석센리스트 여기 있어요. 야, 김광석의 일어나. 이 곡은 신나죠? 이 4집 앨범은 특히나 녹음할 때의 상황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리듬 녹음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퍼커션이 아주 생동감 있게 나오는데, 김광석 씨의 앨범의 특징은 그렇게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일단 건물을 하나 짓고 나서는 집을 하나 짓죠. 그래서 집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창문도 뚫고, 이 창문의 커튼은 뭘달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광석 씨 곡은, A 앨범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집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안에 김광석 씨가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되거든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진 그런 음반 음원입니다. 자, 첫곡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시작해보죠.

김광석 작사 작곡 조동익 편곡에 일어나. 많은 분들이 이 곡 사랑해 주시죠. 특히 박창근 씨는 이 곡을 본인의 곡처럼 아주 여유롭게 수려하게 멋지게 잘 노래를 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오, 김광석인가 할 정도로 김광석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6934님께서 김광석님 음반에 함춘호 님이 기타라니요. 이 노래에 맞춰 큰딸을 깨우러 왔네요. 날은 좋지 않지만 오늘도 일어나야겠지요. 일어나십시오, 따님. 어떻게 깨우시나요? 살짝? 아니면 이불을 들치시나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한번 틀어주시면 어떨까요? 3386님께서 일어나 간주 부분 기타 솔로가 에릭 크랩춘께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곡은, 이 음반 자체가요, 좀 단순한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기타를 연주할 때 보통 마이크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요, 기타 연주를 할 때 앉아 있으면은 조금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마이크를 두 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타는 분명 한 번 한 대로 연주를 했지만 두 대를 연주한 것 같은 그렇게 이미지가 스테레오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타를 넓은 공간에서 친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신나게 연주를 했고요. 김광석 씨가 아주 또 신나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 오늘 들어야 할 곡들이 많으니까 긴 설명보다는 음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할 곡은요. 역시 김광석 작사 작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석이가 곡 만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류를 범했네요. 자, 바람이 불어오는 것. 김광석 작사 작곡입니다.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곡일까요?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했습니다. 멋진 트럼펫 소리 비슷한 게 들리죠? 후겔혼이라고 합니다. 후겔혼 연주에는 이주환 씨가 함께했어요. 정말 연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리듬을 더 돋보이게 하는 퍼커션 연주한 연주자는 박영용 퍼커셔니스트이시고요. 편곡 조동익이 있습니다. 이 곡은 또 아이유 씨가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사랑해 해주셨던 그런 곡이에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디선가 바람이 싹 불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기타 소리 잘 들어보시면 약간 다른데? 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자, 길드에서 만든 12연 기타입니다. 12연 기타로 정말 튜닝이 어렵더라고요. 기타는 너무 좋은 기타였고요. 그 기타로 쫙 연주를 했던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동물원을 같이 시작한 김창기. 그의 곡을 받아서 이 음반에 실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김창기 작사 작곡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간결한 리듬에 아주 상큼상큼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리시죠? 기타 소리를 들어보니까 마틴 D31, D35로 녹음을 했고요. 이런 걸 녹음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엔지니어가 후처리를 할 때, 음향 장치 중에 코러스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살짝 걸어가지고 약간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이 녹음은 압구정동에 위치한 녹음실이에요. 지금은 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비싼 땅이 됐지만, 당시에는 한적한 곳에 아담한 건물 지하에 있는 리드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는 많은 영화 음악, 영화 이펙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최고로 멋진 엔지니어, 이훈석 엔지니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반입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으쌰, 으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악기들 내리고서 가면은 아침에 광석이가 커피 한잔딱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함께 음악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회귀라는 제목이에요. 김지하님 작사, 홍란주님 작곡이고요. 편곡, 조동익 편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김광석의 매력, 그의 힘. 이런 가수가 더는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멋진 음악을 남겨줬으니까요. 자, 푸른도님께서는요, 함춘호, 조동익, 박용준, 김영석. 아, 기타의 함춘호고요, 베이스의 조동익, 키보드와 피아노의 박용준, 드럼의 김영석이었죠. 1994년 그해 장렬하는 여름 더위처럼 빛나는 연주. 여름 더위처럼 빛나는 연주. 정말 푸푸 달 때네요. 6934님께서 녹음 당시에 살아있는 그 배경을 그리는 함춘호님의 멘트가 김광석님을 더 그립게 하네요. 카페에 앉아 나만을 위한 콘서트가 열린 느낌.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한 프로라고 합니다. 3시간 반. 4시간을 렌트해가지고 3시간 반을 사용을 하죠. 30분은 그 다음 사용자와 교대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 3시간 반 동안 주어진 할당량을 해야 되는데, 김광석 씨는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보통은 아침에 녹음을 할때 옆에서 가이드라는 걸 불러주게 돼요. 자, 이런 곡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이드니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리 고퀄리티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를 준비를 해서 녹음을 하죠. 근데 그때 녹음한 그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대부분은 김광석 씨는 그 음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이후로 엔지니어들은 아,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바로 리듬 녹음할 때도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그 결과물을 잘 사용하곤 했죠. 그렇게 우리가 녹음을 하던 그 30대 시절, 그때 만든 노래, 함께 했던 노래, 뭘 알겠습니까? 서른쯤에도 있었죠. 3386님께서 김광석, 그의 노래엔 사계가 있고 사람들의 작은 삶들이 모여있는 감성입니다 하셨고요. 1302님께서 비 오는 날 김광석님 그리움이 더 커지네요. 목소리만으로도 뭉클함이 경쾌한 일어나이지만 괜히 먹먹해지네요. 자, 4집 중에서는요, 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전 나이가 들면서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가끔 송창식 형님 공연하실 때이 노래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부르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80대가 돼서 애들이 부르는 60대 노부부를 이야기를 노래하자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2026년 7월 21일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수주의보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라디오, TV, 홍수통지에서 홈페이지 그리고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지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이신 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님께서는요, 지금 안전지도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 바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강 홍수통제소 02 서울입니다. 02 590-9990번에서부터 8번까지 02-590-9990부터 8번까지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 꼭 유의하시고요. 꼭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TBS 음반 자료실 코너를 통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광석의 4집 앨범을 쭉 듣고 있습니다. 417군께서 비 내리는 화요일 김광석님 노래 들으니 마음이 살랑살랑 요동치는 듯 합니다. 복숭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곡 중에 강승원 작사, 작곡의 서른즈음이 있죠. 이 곡을 녹음할 때는 그땐 뭐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른이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노래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 노래가 주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앳된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들의 30대는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즈음에.

함춘의 복성 TBS 음반자료실 코너입니다. 서른즈음에 함께 들었어요. 이 노래 녹음할 때가 제가 30대 초반이네요. 아, 그때 생각이 나요. 압구정동의 그 지하 녹음실. 그런데 전혀 음악과 상관없는 분이 한 분이 생각나네요. 주차 관리하시던 분. 들어갈 때 인사 잘하잖아요. 좋은 자리 되게 해주는데 인사 잘 못하죠. 저쪽에 계세요. 최고의 권력자셨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비가 징하게 옵니다. 현우 PD님 칭찬해. DJ 함디 너무 잘해요. 으쌰으쌰. 힘이 납니다. 이 음반에서는 김영석 씨도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당시 김영석 씨 나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니까 27살 때네요. 28살. 아, 20대 김영석. 함께 했었죠. 아, 이때는 박영준 씨도 함께 했었어요. 더 클래식의 박영준 씨. 이때 참여했던 박영준 씨의, 이때 좀몇 살쯤 됐지? 하고 봤더니, 박영준 씨는 26살 때네요. 27? 27?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곡도 줬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번째 트랙이 올라가 있던 곡입니다. 박영준 작사 작곡 혼자 남은 밤.

0: TBS 음반자료실 코너에서 함께해본 김광석 네 번째 앨범입니다. 아, 혼자 남은 밤 박영준 작사 작곡이네요. 오늘 방송 마치고 시인과 천장 공연 방송 있어서 가면 제 뒤에 우리 용준 씨가 앉아서 아주 멋진 또 연주를 해주거든요. 가서 꼭 안아줘야겠어요. 너무 예뻤어. 앱과 독사님께서 김광석님 곡은 많이 알고 있지만 김광석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함디 그때 그 시절 떠올리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 4집 앨범에는요. 이곡 외에도 끊어진 길, 맑고 향기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총 10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명곡들이죠. 노영심 씨가 함께한 곡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못 들었지만 또 김형석의 곡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음악을 더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줄일까요? 안 되죠.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사이에 경기도 연천 지역과 파주 서북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확대 발효 중입니다. 연천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이에 따라 11시 40분 화천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 주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 대상 하천 인근 주민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발생 시에는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중동 지역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0: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 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고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홍해가 막히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순 수출액이 7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였던 2024년에 3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0.6%나 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완전 진압을 위한 잔불 정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아침 7시쯤 인천 서해구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 만인 어젯밤 8시쯤 초기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 체계를 유지하며 인력과 장비를 잔불 정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12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대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기령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9일 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에서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7.9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빗길입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이시라면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 꼭 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과 청담동 주변 각각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도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덕소 산패 부근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하도에서 서종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고요.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 32.7mm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다들 안전거리 잘 지키시나요? 특히 속도를 내는 고속도로에서는요. 속도계에 찍히는 숫자만큼 앞차랑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간격도 원칙적으로 80m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둬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식어버리지도 않게 과속하지 않고 급브레이크 밟지 않고 속도에 맞춰가는 그런 거리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함께 살펴드리는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할게요.

0: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처럼 습도도 높고 끈적끈적거리는 날씨에 조금이나마 뽀송뽀송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자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오늘 문 여는 노래로 고르셨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오늘 같은 날씨는 공원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노래로라도 공원 여행하시라고. 아니 오늘 그 이렇게 비 온다고 막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뭐 이런 거 틀면 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역시 선곡의 진심인 우리 천 PD님의 센스와 함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오늘 연휴말에서는 사람 사이에서도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휴말을 보면서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분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실 텐데 아, 그렇다고 막 고객인데 처음 봤으니까 너와 나의 안전거리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처음 뵙는 분들에게

0: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방법 있으십니까?
1: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담을 가서 또 너무 친하게 친한 척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좀 서두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상대방 우리 고객님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0: 경청.
1: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상품부터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보다 먼저 고객님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거를 고민하시는지 먼저 끝까지 들어주는 거.
0: 아.
1: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춤형 경청.
1: 그렇죠.
0: 그렇군요. 구인선 팀장님의 꿀팁은요?
2: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0: 네.
2: 저도 사실은 강요나 이런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강요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저희는 조언을 해드리는 것뿐.
0: 오호.
2: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선택이 이롭게 되는 선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불리해지는 선택이 맞는 건지 이거를 좀 도움을 좀 드리는 역할만 딱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0: 어허.
2: 그래서 강요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강요가 들어가면 안 된다.
2: 네.
0: 이제는 저랑의 거리는 좀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2: 너무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달이면
0: 어이, 그 얘기를 벌써 하십니까. 아직 2주나 남았어요.
1: 속상
0: 속상. 그러시면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 아직 저는 갈 때까지 한참 남았으니까요. 예,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요.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에서 7.52%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5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 모두 0.4%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승한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름세인데요. 6개월 변동형 금리는 최고 연 6.88% 수준으로 코픽스 상승이 이어질 경우 7%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정부가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이나 거래 제한 명단 지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AI 모델에 보안 취약성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지배 구조나 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중국 견제를 넘어 미국 내 대형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이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오픈소스 AI 모델 사용 규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해지할 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대해 환불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해집니다. 횟수권과 기간권의 환불 방식도 각각 명시되고요. 또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이 요가 필라테스 업계의 분쟁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바로 충남 천안이라네요. 천안에 출동하신 우리 두 팀장님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믿고 맡긴 보험도 책임은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 입니다.
0: 네.
1: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필요한 보장이 모두 준비된 것은 아니고 오래 유지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보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 네.
1: 오늘은 지인에게 맡긴 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보장 공백, 수술비, 간병비 확인법, 병력이나 약봉역 이력이 있을 때 꼭 따져봐야 할 고지 의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보통 우리 보험 가입은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뭐 아는 분을 통해서.
1: 그렇죠.
0: 뭐 알고 지내던 설계사분을 통해서. 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도 그런 상황이라면 또 오늘 준비된 내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올해 59세로 밤낮 없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며 일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저희 집 보험은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를 믿고 내 식구 보험을 모두 맡겨왔어요.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보험료만 매달 8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수술비든 간병비든 든든하게 나올 줄 알았걸랑요.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고 17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 여보, 몸은 좀 괜찮아?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우리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4: 그래도 보험 든 게 보험 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인다.
5: 여보, 그게 나도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가진 보험으로는 수술비, 간병비는 하나도 안 나온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친구랑 한바탕 했어.
2: 뭐? 이효리!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건데 정작 필요할 때 한 푼도 못 받는다뇨. 뒤늦게 남편 친구가 간병비랑 수술비 보험을 추가로 가입시켜줬는데요. 아, 뭐 이미 치료비랑 간병비를 모두 낸 다음이라서 때는 늦었죠 뭐.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23살인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뇌전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들내미 보험증권을 보니까 일반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해서 제가 직접 남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3: 어머, 영수씨. 우리 아들 고2 때부터 뇌전증약 먹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놨어요? 이거 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2: 옳소, 옳소.
5: 아이고, 재수씨. 걱정하지 마요. 가입하고 딱 5년만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도 당연히 못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 진짜 이 말이라고 이 말이야 뭐야. 진짜 제 주변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고요.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남편 병원비가 하나도 안 나왔던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설계사 말을 더 이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들 보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혹시 강제로 해지되진 않을까. 너무 불안한데요.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 보험은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0: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천안에서 우리 50대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삐요 삐요. 이건 진짜 SOS 사연이네요. 30년 지기 남편 친구를 믿고 가족 보험을 다 맡겼는데 막상 남편분 뭐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해보니까 수술비도 안 나오고 간병비도 안 나오고 이거 약간 이거는 당황을 넘어서서요. 좀 배신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라면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보험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필요한 보장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매달 80만 원 이상이라는 보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금액보다 어떤 보장을 가입했는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암이나 사망보장 위주인 경우가 많고요. 최근 중요성이 커진 수술비나 간병비 특약은 빠져있는 사례가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0: 수술비, 간병비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맞아요. 건데요.
5: 하지만 이제 아무리 친한 설계사라고 해도요. 보험의 이제 최종 계약자는 당연히 가입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주기적으로 보장 분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을 또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사연자님과 마찬가지로요. 수술을 받고 나서야 내 보험에 수술 보장이 없었구나. 또는 이제 간병비는 아예 빠져 있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네. 생각보다 좀 많기는 한데요. 네. 이런 부분은 가입할 때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고요. 네. 가족의 상황, 의료비 부담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보험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부부를 두 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셨다면서요.
1: 네. 저번 주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천안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청취자님은 저희가 상담을 간다고 하니까 미리 배우자님과 자녀 모두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네네. 또 가지고 계신 증권도 전날 모두 모여서 점검을 또 한 번 더 하셨고 또 잘 정리해서 식탁에 모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정리해서.
0: 정갈하게. 네. 호두과자도 있었나요?
1: 그건 아니고 예, 맛있는 음료수입니다.
0: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이렇게 먹는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근데 먼저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을 같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장 내용이 좀 어땠나요?
5: 네, 우선 남편분 보험부터 좀 살펴보게 됐는데 2세대 실손 보험으로 2010년도에 가입이 좀 되어 있으셨고 보험료는 네. 13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두 건으로 6만 원 정도셨고요. 네. 수술과 입원 후에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뭐 간병 과 수술비가 30년 납으로 해서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가입한 암진단비 3천만 원 또한 30년 납으로 9만 원대 납입 중이셨고요. 치매보험도 30년 납으로 4만 5천 원 이렇게 가입이 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게 중요한 건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 쪽은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으셨고요. 당연히 암에 대한 치료비, 뇌심장에 대한 치료비 또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총 보험료가 48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습니다.
0: 이건 좀 너무 알맹이가 빠져 있는 느낌이 그쵸. 듭니다. 암 치료비 없으셨고 또 뇌심 쪽은 뭐 치료비는 물론이고 진단비도 없으셨다고요.
1: 네, 저도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60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뇌나 심장 쪽은 전혀 보장이 없으셨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새로 그 가입한 간병과 그 수술비에도 암 치료비는 전혀 보장이 없으셨고요. 네.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저보다도 더 놀라시고 속상함을 정말 감추지 못한 게 진짜 눈앞에 선합니다.
0: 아니 뭐 지난해면은 암주요 치료비 뭐 항상 핫하고 그럴 텐데요.
5: 아. 우선 제가 먼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우선은 더 놀라웠던 거는 이제 네. 수술과 입원을 하고 가입한 보험이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입하신 거라서요. 네. 저희 예상대로 너무나도 비싸게 납입 중이셨고 보장에 대한 이제 금액, 그 내용 또한 사실은 작게밖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부 이제 30년 납으로 길게 가입하면서도 보험료는 비싸게 좀 납입하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0: 이거 너무 뭐랄까요 좀 전략이 없는 그런 이제 설계가 아니었나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년 납입이면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5: 길죠.
0: 우리 상식적으로 대신 매달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그래도 보험료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이 거의 다 30년 납입이셨는데요. 또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신 실손은 3년 주기로 계속 갱신되는 상품이라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제 사연자분도 현재 유지하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5세대는 자기 본인 부담금도 많이 또 되고 지금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실손은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5: 우선 암 진단비는 2천만 원과 비급여 암 치료 시 생활비로 1천만 원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 설정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 전과 동일하게 당연히 보장금액은 맞춰놔 드렸습니다.
0: 예. 그러니까
5: 기존에 없었던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과 그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암치료비와 뇌, 심장에 관련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셨을 때
0: 네.
5: 거기에 관련된 순환계 치료비를 1천만 원씩을 넣어드려서 20년 납으로 17만 원대로 변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한 진단비에다가 뇌, 그리고 그 순환계, 뇌심 쪽 순환계 진단비, 뭐 치료비, 수술비 이런 걸 다 넣고도 20년 납으로 가능하셨다는 거죠?
1: 네. 20년 납으로 해서 가능한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적으로 해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이 또 두 개나 또 들어있었어요.
0: 네.
1: 6만 원으로 이거를 한 개로 3만 7천 원으로 해드렸고요.
0: 네.
1: 간병은 사실상 지금 이제 입원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후에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
0: 네.
1: 또 중증 치매만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해지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납입 기간은 10년을 줄여드렸고 보험료는 13만 원을 줄여서 총 36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 보험은 어땠을까요?
5: 네, 우선 청취자님은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요. 잘못 가입되어 있었던 운전자 보험 두 건 5만 원을 한 개로 다시 묶어서요. 1만 원대로 변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뇌와 심장 그 암 치료비를 좀 보강을 좀 도와드렸고 기존 이제 치매 보험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6만 원대로 좀 줄여서 30만 원의 보험료를 24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취자분 부부의 보험 보험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아드님 보험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뇌전증 약을 복용 중인데 이게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혹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불이익 좀 위험성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설계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이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요.
0: 네.
1: 많은 우리 부실 설계사분들이 고지 의무를 가릴 때 써먹는 단골 멘트가 바로 5년만 버티면 된다입니다. 보험법상 가입 후 3년이 지나거나 혹은 가입 후 매년 건강검진 등에서 별다른 소견 없이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기는 한데.
1: 네. 예.
5: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아드님이 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 중이었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0: 네.
5: 그러니까 뇌전증은 이제 약을 꾸준하게 이제 먹으면서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 건데요.
0: 예.
5: 5년 전에 가입을 했더라도요. 그 5년 동안 약을 계속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셨다라면 이건 5년간 치료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0: 네.
5: 5년 동안 계속 치료 중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5년 청정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 의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만약 나중에 우리 아드님이 뇌전증이나 관련 질환으로 쓰러지시거나 큰 수술을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가 사실 나옵니다.
0: 예.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이나 처방전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약은 먹은 사실은 바로 드러나겠죠?
0: 네.
1: 그러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전액 부지급,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0: 전액.
1: 그렇죠. 아. 그리고 뇌전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보장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담보 삭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30년 지기 말만 듣고 매달 비싼 보험료는 냈지만 정작 아들이 정말 아플 때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보험만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0: 저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최악의 상황에 오지 못하게 미리 우리 예방 방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보험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5: 우선 현재 아드님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사실상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0: 예, 예.
5: 그래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고지를 하고요. 당연히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좀 도와드렸는데 아드님 또한 사실은 30년 납으로 좀 길게 좀 납입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0: 네.
5: 심장질환 진단비도 없으셨고 당연히 순환계 치료비 또한 없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30년 납 10만 3천 원짜리 보험을 20년 납으로 납입 기간 좀 줄여드렸고
0: 네.
5: 거기에 이제 보험료는 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좀 권해드렸습니다.
0: 네.
5: 그러니까 결국 월 납입 보험료는 좀 늘어난 개념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0: 네, 뭐 2만 몇천 원
5: 맞아요. 그리고 총 보험료는 10년을 단축시켜드린 거거든요.
0: 그렇죠.
5: 네, 그래서 오히려 600만 원을 이제 줄여드리는 이런 결과를 좀 얻어냈고요.
0: 예.
5: 정확한 이제 고지 의무로 이제 불안감을 당연히 해소를 시켜드렸습니다.
0: 네, 그 뇌전증약 그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시고 간편으로 가입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간편이라는 게 유병자 보험 말하는 거예요?
1: 네, 일반적으로 사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네.
1: 간편 보험은 가입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병자 보험은 가입 대상을 말하는 표현인 게 가깝습니다. 즉 유병자가 가입하기 쉽도록 간편하게 보험을 적용한 게 간편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그렇군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 그 사전적 의미에는 약간은 조금 차이가
1: 네.
0: 있다. 어쨌든 이런 솔루션을 이제 얻어가시고 청취자분께서 마음을 많이 놓으셨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게 상담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 청구까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제가 이제 마침 저희가 방문한 전날에 그 경미한 뇌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있으셨어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전에도 한 두어 번 보험 처리를 한 게 있어서 그냥 본인들 자비 처리를 하셨는데 보험료가 사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한번 보험 처리 받게 되면 3년일 보험료 인상된 금액으로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 자비 처리 하셨는데 수리비가 한 60만 원 나오고 또 부딪히면서 또 배우자님과 청취자님도 살짝 목이 좀 뻐근하다고 했는데
0: 네.
1: 또 병원 가면 또 돈 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보험료 할증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안 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받을 수가 있다.
0: 오.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과 배우자님 각각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서 총 60만 원 받게끔 해드렸습니다.
0: 그래요.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항목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다. 보통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 가지고서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5: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0: 네.
5: 운전자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을 좀 가입을 해두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0: 네.
5: 그러니까 청취자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수리비로 이제 내 돈, 생돈이 나갈 뻔 한 거예요. 60만 원 정도가.
0: 네네.
5: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배우자님과 청취자님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당연히 좋아하셨고요. 20년 넘게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시면서도 이런 보장이 있는 줄 이제 처음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요.
0: 네.
5: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는 계속 냈는데 왜 이런 건 단 한 번도 가까웠던 지인이 설계사였잖아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설계사 분에 대한 서운함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0: 그러실만 하죠.
1: 네. 진짜. 우리 자동차 보험은 보상 처리를 받으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0: 네.
1: 보통은 금액이 작으면 자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0: 네.
1: 이럴 때는 내가 나간 수리비 좀 아까

0: 하셨잖아요. 이런 건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처리받으시면 할증도 안 되고 정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대신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조건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그리고 또 차량 수리비 내역서, 사고 난 차량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또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아, 그 뭐 지인에게 맡겨둔 보험이라고 해도 결국 이 보험의 책임은 가입자인 나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해준 거라고 해도 뭐 무조건 마음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보장 내용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지금 우리 집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인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병력이나 약 복용 이력 있는 경우에 뭐 5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뭐 이런 말씀 혹시 하신다고 해도 그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고지 의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메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엄청 유용한 정보가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부상 치료비.
0: 네.
1: 이건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자동차 사고 상황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우리 집도 한번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다. 뭐 어떤 주제로든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은 진짜 삐오삐오 완전 SOS 상황에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들으면서 그쵸. 제가 좀 속이 터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우리 청취자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천효진 PD님도 함께 분노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대신 멱살 한번 잡아드리겠다고 좀 무서운가 어쨌든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이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4717님께서 방금 그 노래 나갈 때 이런 따끈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전에서 문 팀장님 만나서 리모델링 잘 받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훈훈한 문자를 어떻게 좀 이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1: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좀 강합니다.
0: 아, 그렇네요.
1: 충청도에 좀 제가 강합니다.
0: 방금 전에도 천안에 다녀오시고 네. 대전도 다녀오시고 우리 두 분 팀장님들 앞으로도 번쩍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국적인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바로 첫 번째 민원 함께 만나볼 텐데요. 4882님. 저는 3년 전에 암진단을 받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처음 암이 퍼져나간 전이암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암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보험 용어를 들어보니 원발암이니 도착지암이니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착지암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전이암인데 도착지암이 아닌 암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뭐 건강관리만으로도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좀 우리 4882님의 고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이암, 원발암, 뭐 도착지암.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2: 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인데요. 전이암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2: 우선 전이암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어딘가에서 생긴 처음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해서 자란 암을 말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 암이 있던 곳에서 다른 장기로 퍼져나간 것이 전이암이다. 이건 알겠고 원발암은 뭐예요?
3: 네. 우선 원발암은 기존 암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이요. 완전히 새롭게 다른 종류의 암이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0: 처음에 생겼던 암이 이 전이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생긴 그런 경우에 원발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질문 민원 내용처럼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진짜 달라지나요? 뭐 원발암, 전이암, 도착지암 뭐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2: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도착지암은 의학 용어가 아니라 보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0: 네.
2: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0: 네.
2: 처음 폐에서 암이 발생했다면 폐암이 원발암입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간으로 이동해 자리 잡았다면 간은 암세포가 도착한 곳이죠.
0: 네.
2: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를 도착지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간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폐암으로 시작했잖아요.
0: 네, 예.
2: 폐암의 간 전이, 즉 전이암으로 진단을 합니다.
0: 아,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자리 잡은 곳이 도착지암이다. 그러면 전이암이 다 도착지암인 거 아니에요?
3: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0: 예, 예.
3: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제 도착지암은 암세포가 최종적으로 전이된 장기나 부위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표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셔야 되는 게 반면 이제 전이암은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진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인 거죠.
0: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이 뼈나 뇌, 림프절로 이제 그 퍼졌다라면 모두 전이암인 거예요.
0: 네.
3: 네. 이때 뼈나 뇌도 각각 암세포가 도착한 부위라는 의미에서 도착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0: 네.
3: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담보를 적용할지는 당연히 약관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좀 있는 거고요. 즉 전이암이라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원발암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0: 그렇다면 중요한 건이 암이 전이 암인지 아니면 이게 새롭게 생긴 암인지 우선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이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겠네요.
1: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원발암은 암이 처음 생긴 출발지입니다. 전이암은 그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인데요. 도착지암은 암세포가 퍼져서 도착한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 보험 상담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2: 아, 이게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 사실 말이죠. 아직 정리가 완벽히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암이 발견된 위치보다는 당연히 그 암의 출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도 단순히 어느 장기에서 발견됐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원발암인 건지, 기존의 암의 전이인 건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 약관이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원발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럼 전이암은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전이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타난 곳이 도착지암이 되는 거예요?
2: 그럴 수
0: 전이암
2: 있죠.
0: 중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1: 그렇죠.
0: 근데 그랬다가 도착지암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전이가 되면 도착지암이 또 바뀌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어렵죠.
2: 그러니까 도착지암이라는 표현은 그냥 암세포가 마지막으로 머무른 자리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될 수도 있다.
0: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발암, 전이암,
1: 그렇죠.
0: 의학적인 공식적인 진단명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와, 오늘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메모 잘 하고 계신지. 저는 오늘은 정말 그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시간이 왔어요. 그것도 모르냐? 빠밤 안 주시나요? 빠밤 퀴즈 빠밤. 예, 저 우리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님도 오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오늘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모르냐 퀴즈. 우리 저기 문팀장님도.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암 보험은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까지
1: 쉽게.
0: 저를 혼란스럽게 하시면 이제 제가 진행을 포기하고 머리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X네요. 땡인 줄 알았잖아요.
1: 어머, 딩동댕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이건 딩동댕이 아니라 안내방송이잖아요. 예, 안내방송 드립니다. 띵띵띵띵. 다시 쳐주세요.
2: 다시 한번 쳐주세요.
0: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3: 이거 어디서
0: 뭐 잠깐만요.
3: 큰 것부터.
0: 그렇죠.
1: 제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0: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예,
1: 네, 너무나 너무나 잘 맞춰주셨고요.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1: 네.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을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큰데요. 매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드는 초기 사업비 손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 등을 고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게 된다라면요. 보험의 이제 본질, 그러니까 즉 장기적인 위험 보장이라는 목적과는 당연히 맞지는 않아질 수가 있고요. 갈아타면서 봉자의 공백이 당연히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난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제 전이암도 암 진단비의 하나의 기능인 것뿐이지 기존의 암 진단비만 제대로 좀 갖춰져 있다라면 굳이 전이암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이걸 함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유지해왔던 그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 전이암 진단비 특약이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될까요?
1: 전이암 진단비 특약에 포함된 보험은 질병코드 C77에서 C80에 해당하는 전이암을 별도로 보장합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0: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질병 코드, 그리고 전이암 진단 기준, 출발지인지 도착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번 그 민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4882님처럼 이게 전이암인지 새로운 암인지 좀 불분명한 상황일 때 보험금을 내가 제대로 챙겨받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어떤 서류, 어떤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함께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2: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에 새로운 원발암인 거였는지 아니면 기존 암의 전이암인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핵심은 진단서하고 조직 검사
2: 조직검사? 네.
1: 결과지. 예, 이렇게 메모 해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진단서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말꼬리 잡죠?
0: 도착지 암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단서 상에 새로운 원발암 또는 기존 암으로부터의 전이암, 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만약 불분명하다면 병리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청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 네.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4882님처럼 보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자세히 모르거든요. 오늘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연만 해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현명한지 좀 여쭤봅니다.
2: 우선은 뭐 당황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명확한 진단 내용을 들으신 후에 관련서를 챙겨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하게 적용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발암, 전이암, 도착지암 오늘 참 헷갈리기 쉬운 암보험에 관한 용어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암이 어디 어디에서 발견됐느냐보다 그 암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가, 즉 새로운 원발암인가 또는 그 원발 기존 처음 암의 전이암인가, 그리고 그 가입한 약관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새로운 특약이 나왔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보장 내용과 약관을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질문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30년 지기 남편 친구가 들어주었는데 그 보험이 영 아니었다, 그좀 안타까웠던 사연 있었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우리 당사자 분께서 방송을 듣고 계셨나 봐요.
0: 네.
1: 그러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880님이신데 여기 천안 사연 보낸 본인입니다.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가슴에 뭉친 응어리가 싹 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세 분이 연기하신 게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나마 좀 속풀이를 하셨다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0: 네. 오래된 지인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 보험 점검은 내가 스스로 한번더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보험 점검은 내 스스로 합시다. 구인선 팀장님, 원포인트.
2: 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준비를 당연히 하고
1: 네.
2: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두 분을 아직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질문 문자 좀더 살펴볼까요? 3712님이신데요. 저는 업무상 이상 1년 정도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현재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유지 중인데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전에도 6개월 동안 해외에 다녀왔는데 그때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2: 우선은 해외 체류 시에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액 보장을 해주고 있는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속 납입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1: 네. 그러니까
2: 반면 이제 실손 보장이 되는 실손 의료비, 병원비 환급되는 이 실손 의료비는 3개월 이상 이제 해외 체류에 있었다라면 당연히 보험료 환급이나 납입 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1: 네.
2: 과거 체류 기간도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서 소급 환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한번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근데 우리 구인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나영 팀장님도 어떻게 이렇게 매주 고객들의 그 미담 제보, 피드백이 항상 이렇게 오는지 두 분 정말 대단하시다는 의미로 그래서 선곡의 진심인 천효진 PD님이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노래 우리도 팀장님이 제일 잘 나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좋아요. 예,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시는군요.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지만 청계천 산책로는 여전히 청계 시점에서 황학교 구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외에도 도림천이나 불광천 등 하천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점심시간에도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있는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35분 이상 걸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다가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는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상황이 강변북로보다는 대체로 낫지만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잠실대교 조금 지나 1차례 고장차가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잠수교의 수위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통제 없이 통행 가능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흑자 인생이란 말 있죠. 누구나 다 흑자 인생을 꿈꾸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자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다 네 덕분이다. 매사 이렇게 생각하면 흑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잘 났는데 상대방이 못 났다고 생각하면 평생 적자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늘 손해보는 적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이게 바로 흑자 인생이죠. 바보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축하. 김수희가 부릅니다. 가로등도 절거 있는 비오는 골목길에 못 잊겠어요.

김수희의 못 잊겠어요. 참, 노랫말이 예술 아닙니까?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 오는 골목길에 두 사람이 서 있다. 예. 이미 뭐 다 이제 헤어진 사람인데 이런 노래 가락 듣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죠. 신윤복 선생. 예. 이 김홍도 뭐 김득신 신윤복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다 이러는데 신윤복 선생의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월하 정인이라는. 네. 그 보면은 밤 11시쯤인데 달은 기울었고 단모퉁이에 남녀가 서 있고요. 등불을 든 사내가 있고요. 쓰개 치마를 두른 여인이 있고 그들은 무슨 말을 나누는가. 화가는 거기다 쓰질 않았어요. 다만 그 그림 담벼락 한 편에다가 이렇게 짧은 글귀를 한문으로 써놨어요.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이게 뭔 말이냐. 달은 기울어 밤깊은 삼경인데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알지. 아, 머리카락이 이상하네요. 예. 자,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오는 골목길. 예. 월하 정인을 떠올려봤습니다. 예. 조선시대나 뭐 지금이나 그렇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헤어진다. 예. 정인들의 나누는 그런 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또 비가 뭐 이 서울에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 그래요. 비가 소강 상태 보이고 있는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지금 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에서 최근에 급격한 주가 변동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이거죠. 요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안책 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요. 강남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한 세대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 20여 명이 경로당 등으로 스스로 대피했고요. 해당 동에 머물던 3명은 출동한 소방대원들한테 구조가 됐습니다. 70대 여성이 연기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사 제목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낄끼 빠빠 모르는 트럼프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있었죠.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관중들 야유를 받은 것에 이어서 국제축구연맹 사진에서도 그걸 편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비난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이 사람은 정말 멘탈 갑 같습니다. 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 바둑 소식인데요.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 있지 않습니까? 신진서 프로가 이제 26살인데 2점 접바둑에서 인공지능 AI를 또 꺾었습니다. 신진서는 오늘 현존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카타고 요 상대로 흑으로 11대 반을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카타고 대결에서 2승 1패로 승리를 했습니다. 신진서는 10년 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1승 4패를 거둔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을 상대로 두 점을 깐 공식 대국에서 2연승한 최초의 기사가 됐네요. 세계 1위가 2점을 깔고 이긴 게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네, 얼마나 카타고가 세고 그거보다 신진서는 더 센 거 아니냐. 네. 저 우리 저 파블로 PD가 바둑 도사입니다. 예. 대학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기원에 가가지고요 바둑만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마 뭐 9단? 몇 단? 자랑이야? 공부는 안 하고.
자, 하여튼 저 파블로 PD가 바둑을 잘 둬서 그런지 PD로서도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짧게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나눔 선물 시작을 할 건데 648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오늘 오프닝 노래로 위원상님의 미련한 사랑을 들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곧 유현상님이 스튜디오로 달려올 것 같네요. 네, 어제 라디오 들으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고요. 유현상 씨가 보조 MC로 여기 출연했는데 그래서 끝곡으로 진행하다 말고 저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저 파블로 PD한테 가서 끝곡 내 걸로 좀 틀어달라고 주문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끝곡으로 이제 안 트는 대신에 내일 오프닝 곡으로 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김수희 씨 노래가 나갔잖아요. 6481님 이 문자가 이거 그럼 유현상 씨 쪽에서 보낸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 시켰던가? 좀 틀어드려라. 아, 참, 그렇게 야속하게. 어제 그 신곡 있잖아, 안에. 예, 그거 한번 다시 틀어드려. 그 노래 좋더라고요. 예. 저 현상이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신 문자 좀 줘보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현상 안에 안 틀 거야? 유지광의 이쁜이 꽃뿐이래요. 듣겠습니다.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 창에다가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실 거고, 두 번째는 25개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실 거고,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발표해서 나눔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자, 일단 돈가스 퀴즈부터 좀. 아, 이 퀴즈 말씀드리기 전에 나눔 선물 받고 다녀오신 문자를 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1440님께서 길게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아들 생일이라서 딸 사위와 함께 양다리 걸치는 양꼬치 전문점 사장님이 몇 명이 몇 시에 옵니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꼬치집에 도착을 했더니 깔끔하고 라이브 카페처럼 올드팝 레코드판이 꽉 차 있었고요. 오카리나 또 색소폰 등 각종 악기가 역시 명불허전이더군요. 맛이나 가격, 가성비 최고였고요. 양등심 양꼬치 푸짐하게 먹고 코바로우 먹고 옥수수 없는 깔끔한 코바로우가 뭐예요? 코바로우. 옷갈이나 연주하고 쉬기가 좀 오르니 수 톰슨의 새드 무비를 색소폰으로 연주까지 해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구리시 여기저기죠. 구리시 스택동? 예. 여기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가게 예. 야경 모습을 딱 촬영을 해서 사진 한 장 올려주셨네요. 메뉴표하고 아, 양꼬치 오랜만에 봅니다. 양꼬치 먹어본 지 꽤 오래됐네요. 네.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니까 또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해줬다고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꼬바로우가 탕수육이라고요? 양꼬치 탕수육이 있나? 우리도 양꼬치집 가봤는데 꼬바로우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예. 먹었는데 제가 뭐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도 있겠죠. 자, 어쨌든 나눔 선물 후기 소개해드렸고 이제 돈가스 퀴즈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가스 PD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흑돌과 백돌을 번갈아 바둑판 위에 두어서 상대방보다 더 넓은 집을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전략 게임이 뭐냐? 아, 아까 신진서 구단 얘기, 카타고 얘기 그랬더니 여기 연관 퀴즈를 올려놨네요. 바둑으로. 어?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바둑이다. 2번 장기다. 예. 뭐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 아시죠? 예. 흑돌 백돌 이게 작게 놓는 거 이거 뭐 게임이에요? 이게 이름이 1번 바둑입니까? 2번 장기입니까? 자, 모르시면

1번 그냥 쓰시면 되고요. 25개 나눔 선물을 쫙쭉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나눔 선물을 두 번째 적어주세요. 받고 싶은 나눔 선물을.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 김치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인터넷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용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 김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시면서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나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와 함께 나누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흑돌, 백돌 이렇게 번갈아 놓으면서 누가 영역을 집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 게임이 뭡니까? 1번 바둑, 2번 장기.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돼요. 네. 자, 많이들 문자 참여 부탁하고요. 아까 그 나눔 후기에 양꼬치집 다녀오신 청취자님께서 그 양꼬치집 사장님이 색소폰으로 수 톰슨의 새드 무비 아주 잘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영화 속 슬픈 이야기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네. 수 톰슨의 Sad movie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나름 선물 당첨자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1번,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바둑이죠, 바둑. 네. 첫 번째 당첨자는 7494번님. 정답 바둑입니다. 나는 오목은 할 줄 아는데 바둑은 할 줄 몰라요. 파블로 PD님 대단합니다. 선물은 김만희 떡볶이 좀 받고 싶어요. 쌍문동산의 며느리와 아들하고 같이 가서 먹겠습니다. 7494님 가족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3-4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떡볶이집 김만희 떡볶이집 가셔가지고 맛있게 파티하십시오. 0980님 정답 1번 바둑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요, 가락동의 회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배님이 인테리어 철물점을 하는데 일이 너무 없어서 기운이 없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먹고 싶네요. 0980님께 가락동회 어디 갔어?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9310번님이에요. 정답 1번 바둑입니다. 코다리찜을 받고 싶어요. 왜냐? IT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내일 게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코다리찜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셨구나. 9310님께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드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IT 고등학교를 다니는군요. 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어디 음성인가? 그 무슨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금 인기다. 보니까 요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가수는 요새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고등학생인데도 취직이 됐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반도체 고등학교. 9310님의 아드님은 자제분은 IT 고등학교를 다니고요. 3386번님 당첨됐어요. 일구님 안녕하세요. 여기 남양주인데요.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방송을 듣다 보니 함춘호 포크송과 퀴즈 문제가 같네요. 예? 그래요? 재미로 푸는 퀴즈 맛집 체육과 리켄 라디오 퀴즈 답으로 출첵합니다. 1번 바둑이고요. 4시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소향의 이전니를 신청해 봅니다. 네. 아, 3386님은 상품 나눈 선물 대신 신청곡만 쓰셨는데요. 파블로 PD가 오란다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3386 청취자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향이 부릅니다. 잊었니?

청취자 신청곡으로 소양의 이전니. 아, 정말 노래 잘하네요. 예. 뭐 특히 뭐 고음은 뭐 거의 돌고래 수준입니다. 아, 어떻게 그냥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가뿐히 넘는 듯한 아주 여유있게 고음 처리 아주 멋졌어요. 저도 이제 오늘 예, 여기 상암동 TBS에서 버스 두 정류장 거리인데요. 예, 실용음악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첫 보컬 레슨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기대도 되고 거기 원장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 최일구 선생님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한 옥타브만 올라가면 그 다음 또 고음 처리가 안 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창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노래인데도 어? 저음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또 고음으로 가다가 예? 이제 일관된 게 없다 보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좀 극복을 좀 잘 좀 돼야 할 텐데 하여튼 저도 하여튼 새 노래의 도전을 지금 다시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고 제 목표는 저겁니다. 이제 70살쯤에 홍대 앞에 가서 버스킹을 해보는 거예요. 네, 7080 우리 노래라든지 예? 그다음에 원더풀 투나잇 뭐 이런 거라든지 존 레논의 예, 이매진이라든지 이런 노래. 아, 70살의 버스킹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나중에 허리케인 라디오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게 되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홍보 좀 해볼 테니까 많이 좀 와서 구경 좀 와주세요. 자,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1163번님이에요. 정답 1번 바둑이고요. 매일 자동차 운전 중에 라디오로만 청취하다가 얼마 전에 다리 뒤꿈치

0: 골절이 돼서 집에서 19시를 보니 반갑네요. 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 같구나. 얼굴 혈색이 좋고요. 머리 안 감고 나왔어요. 머리 좀 그만 긁어요. 8년 전에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리를 안 감고 나올 리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내일 저 한 달 넘게 머리를 길러가지고요. 내일 11시에 미용실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내일은 좀 단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163번님께 파블로 PD가 선크림을 보내드리겠대요.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8448번님 당첨됐어요. 1번 바둑이고요. 나눔 선물은요. 얼마 전에 사귀게 된 50대 여친 나경이와 먹고 싶어요. 한우국밥 꼭 좀 뽑아주세요. 네, 한우국밥. 8448번님한테 한우국밥.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고, 8448번님이 이 얼마 전에 50대 여친 나경이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스 PD가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목소리가 작으세요? 좀 크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쯤 계세요?
1: 아, 지금 장안동 쪽에 운전 중이었다가요. 잠시 네. 차를 멈췄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동대문 장안동?
1: 네네.
0: 비 와요, 거기?
1: 비가 뭐 부실부실 내리고 있습니다.
0: 부실부실, 네. 네. 그, 운전 일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이동 중에 헌팀 네. 라디오 듣다가요.
0: 아.
1: 퀴즈 이런 거 자주 보내는데 오늘 어떻게 인터뷰가 연결이 됐네요.
0: 네. 허리케인 자주 들으신다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애청자입니다.
0: 아, 애청자세요?
1: 시간 날 때는 꼭 듣고 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그럼 문자도 자주 보내셨나요?
1: 네, 자주 보냈습니다.
0: 오, 근데 이렇게 나눔 선물 당첨되신 건 처음이고?
1: 아, 나눔 선물은 처음이고요.
0: 예.
1: 그 전에 뭐 선물 당첨된 건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뭐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니까 당연히 여러 차례 당첨이 네. 되셨겠지.
1: 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자주 들으신다니까 뭐 매일 같이 코너가 바뀌잖아요. 그래도 네. 어떤 게 좀 재미있으세요?
1: 아, 매일 듣진 못하고요.
0: 네.
1: 네. 시간이 이제 그 시간대 운전으로 이동할 때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기억나는 코너 그런 건 없어요.
1: 전에 그 최국 씨 나왔던 거.
0: 대화남?
1: 그거 끝났나요? 요즘.
0: 아니, 하지요. 지금 요건 이제 3시부터 할 건데.
1: 네네.
0: 그 몇 시까지 시간대가... 이동하실 건데, 오늘?
1: 아, 이제 여기 목적지에 와가지고요. 차 세워놓고 이제 잠시 통화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3시에는 또... 차에서 내려서 못 들으시겠네?
1: 네네.
0: 아이고, 안타깝네. 오늘이 화요일 날. 최국 씨, 저, 대신 화내주는 남자, 이거 하는 날인데?
1: 네.
0: 참고하시고요.
1: 네네.
0: 지금, 네. 지금 문자로 아주 강렬하게, 얼마 전에 사귀기 시작한 50대 여친 나경이하고 한국밥 먹고 싶다 하셨어요.
1: 예. 네. 이게 지금 이름이 나가면은.
0: 안 되나요?
1: 최실 분이 좀 계신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0: 예, 예, 예. 알겠어요. 뭐 성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1: 네.
0: 뭐 나경이란 이름은 뭐 많잖아요. 네, 네, 걱정 많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여친이 50대면, 청취자님도 50대?
1: 네, 저도 동갑이고요. 아. 친구처럼 이제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0: 음악 동호회?
1: 네.
0: 음악 동호회. 아, 어떤 음악 아, 동호회예요?
1: 이거 네가 나가면 다 눈치 채실 텐데.
0: 아,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실용음악 저도 등록해가지고 아, 오늘 보컬 배우고 레슨 배우고 처음으로 받는 거라고. 저도 음악인이다 이런 얘기니까 궁금해서.
1: 드럼 배우고 있습니다. 드럼. 예? 드럼이요.
0: 아, 드럼.
1: 네.
0: 그 드러머예요 그러면 실제로?
1: 아니요, 그거는 취미로 이제 예전에 조금 배우다가
0: 예.
1: 예, 연습실에 이제 동호회 같은 이제 학원 같은 연습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저기 청취자님이 저기 실용음악 학원 같은데 등록해서 다니고 계시다고 드럼 배우고 있다고요?
1: 네네. 그 친구랑 같은 학원이죠.
0: 아,
1: 학원에서 그... 알게 돼가지고요.
0: 네, 그렇구나. 야, 그 저도 여기 학원에 한번 가보니까 뭐 기타 피아노, 드럼, 보컬 다 가르치더라고요.
1: 네.
0: 드럼이 이게 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1: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0: 그래요?

0: 하는 데도 있고요. 개인 이제 연습실 한 칸 한 칸에 드럼 하나씩 놓고 들어가서 연습하고 그렇습니다.
1: 지금 레슨 받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0: 저는 뭐 따지고 보면 한 7, 8개월 정도 됐고요.
1: 그러면은
0: 시작한 거는 예전에 조금 했다가 지금 멈췄었고요.
1: 그러면은 저기 뭐 MR이다든지 AR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은 막 드럼만 연주하는 네네. 그런 유튜브 있잖아요.
0: 네, 드럼 그거 보면서 악보 보면서 이제 네. 따라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요즘 주력으로 연습하는 거군요.
0: 아, 지금 나 어떻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나 어떻게 네. 이 노래?
0: 네네.
1: 그럴 때 쿵치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이거는 또 쿵치따치는 기본이고요.
1: 네.
0: 요거는 또 쿵쿵 따 치따 치따 쿵쿵 따쿵 뭐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1: 그렇죠.
0: 소리 내가면서 이제 연습하고
1: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피아노 배울 때는 이제 메트로놈 이렇게 틀어놓고
0: 네네 맞아요.
1: 박자 맞추듯이 그런 거구나. 그 드럼에도 메트로놈 써요?
0: 네, 패드 이제 연습하기 전에 패드 연습 한 20, 30분 할 때요. 네. 그러면 풀어놓고 80, 90, 100, 110 스피드에 맞게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1: 80. 저는 뭐 보통 피아노 메트로놈은 같은 노래라도 한 120 정도 아주 느리게 놓고 치는데.
0: 피아노는 120 정도면 느린 건가요?
1: 느린 거죠, 느린 거. 숫자가 낮을수록 빨라지는 거고.
0: 아, 네. 그러면 120 정도면은 상당히.
1: 그러면 반대인 것 같은데? 드럼하고.
0: 나 어떻게가 114 정도 되거든요.
1: 나이트, 나 어떻게, 그러니까 원곡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114 네네. 정도 놓고 하는 거다. 네네. 드럼은. 그러시구나. 저는 드럼 할 때 그 드러머가 그거 막 두두두두두 하다가 마지막에 그 스틱으로 그 땅 때릴 때 있잖아요. 그거 뭐라 네. 그러죠? 그 트라잉, 그 뭐라 그래요? 심벌진 같이 생긴 거 뭐라고 그러죠?
0: 심벌 마지막에요?
1: 예. 네.
0: 심벌 아닌가요?
1: 심벌이라고 그래요, 그거?
0: 아. 심벌 아니고,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1: 그 치고 나면 막 땀도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피아노하고는 다르게.
0: 아니, 연습실에 이제 에어컨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1: 예.
0: 땀은 안 나고요.
1: 아, 그러시구나. 그 어떻게 하다가 이 드럼의 매력에 빠지게 되세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0: 한 20년 전에.
1: 예.
0: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던 형님이.
1: 예.
0: 노용필과의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였어요. 단발머리. 김희연 씨라고 형님이.
1: 김희연.
0: 김희현.
1: 김희현.
0: 네. 오. 위대한 탄생 단발머리 그때 드러머였습니다.
1: 그 언젠가 나를 위해 네.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요 노래?
0: 네네.
1: 요 노래의 드러머가 김희현 선생인데.
0: 네.
1: 이분하고 골프 치다가 만나게 됐다.
0: 그리고 이제 한정호라고 건반 하시던 형님.
1: 오.
0: 그 조용필 팀이었죠, 같이.
1: 아니, 근데 지금 청취자님은 뭐 전문 그런 음악인 같으시네?
0: 아니요, 저는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비공식 이제 모임이었는데요.
1: 예.
0: 그렇게 한 열몇 명이 이제 동호회, 골프 동호회였어요.
1: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0: 네 골프 치고 이제 디프리 할 때 보니까 막 드럼을 뭐 너무 멋지게 치셔가지고 보니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멤버였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디프리 장소를 드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네. 했구나.
0: 그때 이제 라이브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래가지고
1: 아.
0: 거기서 인천에서 디프리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드럼을 좀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시작한 거죠.
1: 그 결심을 언제 했었어요?
0: 한 40대 때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일하다가 이제 끊어놓고,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1: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40대부터의 어떤 마지막 나의 로망이었는데, 그죠? 요걸 네.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실행에 옮기신 거네.
0: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저 피아노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0: 피아노?
1: 네?
0: 음악, 판도, 음악도, 음반도 내셨잖아요.
1: 아니, 제가 피아노를 학원을 네. 다니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거
0: 아,
1: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0: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1: 2018년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0: 네네.
1: 퀸, 프레디 머큐리. 영화 나오잖아, 그 사람. 청바지 네네. 입고 그 난닝구

0: 입고서는 그냥 서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네. 빵빵 치면서 Don't stop me now 뭐를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아 그때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0: 네. 아니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십 번 말씀을 네네, 드렸지. 네네. 하여튼 그때 거기에서 나도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야 더 늦기 전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아, 2019년 한 두 달 뒤에 여기 상암동에 마침 성인 피아노 학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7년 가까이 연습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아, 멋지십니다.
0: 청취자님도 정말 멋지시고, 예. 그 꿈이라는 게 뭐 이루어지려면 엔터 키를 눌러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예, 좋습니다. 그, 나경님 그 여친은 그거 잘 쳐요? 누가 더 잘 쳐요?
1: 아, 저랑 비슷하게 칩니다. 아,
0: 비슷한 수준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같은 음악인으로서 뭐 얘기하고 싶은데 저 파블로 PD가 그만하래 이제 너무 오래 했다고.
1: 아, 네. 전화 감사합니다.
0: 예. 그 김희연 님은 이거 저 파블로 네. PD가 여기 인터넷에 띄웠는데 유튜브 우리나라 네, 1세대 드러머고요. 위대한 네. 탄생 MBC KBS 관현악단에서 활동하고요. 네. 30년 드럼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군요.
1: 네. 지금 강남에서 학원하고 계신 걸로 어, 알고 있는데요.
0: 예.
1: 제가 벤지가 좀 연락이 뭐.
0: 예.
1: 끊겨가지고.
0: 여기 있네. 김희현 드럼 스쿨.
1: 네네.
0: 여의도 드럼 레슨 이렇게 써있네. 여의도 드럼 레슨.
1: 여의도에도 학원이 있어요.
0: 어, 멋지신 분이네. 백발인데요. 어, 아주 에너제틱하십니다. 지금. 네.
1: 네.
0: 좋습니다.
1: 아, 한번 뵙고 싶네요.
0: 예. 자, 그러면 청취자님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1: 네.
0: 여친하고 좋은 알콩달콩 연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김희연 드러머가 연주했다는 조용필 노래 단발머리. 그런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드럼 배우고 있는 청취자님과 인터뷰하다가 조용필 단발머리까지 들었는데 드럼 얘기하다 보니까 조용필 씨 단발머리 들으면서도 쿵딱쿵딱 이런 드럼에 길을 좀 가게 만드네요. 네. 아, 드럼 배우는 분들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당첨자입니다. 6481번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바둑이고요. 목이버섯을 받고 싶어요. 왜냐?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목이버섯에 여러 야채를 넣고 볶아서 집사람과 같이 반주해서 먹으면서 정겨운 시간을 갖고 싶네요. 아, 잡채 목이버섯 넣어가지고 아주머님하고 두 분이서 반주 꽉 해가면서 하, 곡차 한잔하고. 좋죠? 이런 같이 비 오는 날. 네. 호박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비 올 때 호박전에 막걸리. 이런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6481번님한테 목이버섯이라고 그러셨어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7484번님 당첨. 정답 1번 바둑입니다. 냉장고 속 사각 김치 항아리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입원하고 있는데 식구들과 시원한 김치 좀 먹고 싶습니다. 네.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시군요. 아유, 가까워하시겠습니다. 힘내시고요. 7484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예, 병실에서 맛있게 김치 드시기 바랍니다. 자, 2분 저 대충 저 정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3부 최국 씨 나와서 대신 화내주는 남자 하는 날이죠. 자, 각종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연 문자로 좀 보내주셔야지 최국 씨가 그걸 소재로 해서 화를 내드립니다. 네가 인간이야!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로 보내시고 산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2부 끝곡입니다. 지갑은 열고 할 말은 참고 나이값하고 삽시다. 허송입니다. 나이값.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부르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4: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7: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6: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7: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8: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9: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8: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9: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8: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9: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8: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이제 서울 시내 대부분 비가 그친 상태고요.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반면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덥고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요. 에어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외기의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고속도로도 대부분 빗길인 가운데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송파에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중간에 서하남 조금 묶어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아침 날 최성수 씨 노래 한번 감상해 보자고요.
1: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온더라 듣겠습니다.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언더락. 예. 최성수 씨가 작년에인가 이게 스튜디오에 출연해가지고요. 이 노래와 관련한 그 에피소드를 말해준 적이 있어요. 음악 공부하러 그 뉴욕인가? 거기 가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었대요. 자기 생일날이었는데 어느 바에, 길가에 있는 바에 들어갔다가 위스키 언더락에 얼음이 녹아가는 거를 보면서 내 꿈도 지금 녹아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못 이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딱 표현해가지고 이 멋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천재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참. 그 딱 하나 보고서 이게 멋진 노래를 만든다. 예? 아무나 아티스트가 안 되는 거죠. 잘 들었어요. 자, 제인 에어컨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항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요. 메트로놈 120이면 그 알레그로고 굉장히 빠른 건데 뭔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음악에서 비트는 악기와 상관없이 공용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빠른 거예요. 낮으면 느린 거고요. 선생님 제발. 아유, 맞아요.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유,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다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상식적인 문제인데 완전히 제가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연습하는 게 같은 곡이라도 느린 곡으로 해서 60 정도 놓고 치는 건데 그걸 120이라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인 에어컨 이분이 그 저 또 항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유현상 씨 아내라는 노래 틀어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틀어주냐고. 어? PD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해도 저 빠블로 아마 안 틀을 거 그래도. 예. 자 잠시 후에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이죠. 개그맨 최국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시작합니다. 화났던 일, 못 받은 돈, 네, 많죠? 강아지 배설물 안 치우는 아줌마, 아저씨들 고발해 주시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최국이가 화낼 수 있게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인간이야? 예? 네? 아니면은 우주선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네,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남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유현상 노래는 안 나갑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천가연 씨가 부릅니다. 말리던 고개를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삼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라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환한 최욱씨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 반팔에
1: 네.
0: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1: 여름이잖아요. 여름?
0: 여름?
1: 네.
0: 괜찮냐고 그렇게 해도 돼도.
1: 어?
0: 그렇게 하고.
1: 아니 왜?
0: 예? 네? 아 연예인이 다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1: 안 봐요. 안 봐.
0: 왜 안 봐?
1: 아 내가 연예인이에요?
0: 연예인이 지금 뭐야?
1: 아니, 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0: 일반인.
1: 저는.
0: 아이고 지금 비 와요 지금 밖에?
1: 네.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음침하게.
0: 저 인천에 저 쿠팡 서해 인천 서해구라는 동네가 있나 보죠?
1: 서해구요?
0: 네.
1: 서해구를 처음 들어봤는데.
0: 서해구로 돼 있던데.
1: 저도 인천 사람인데.
0: 네, 그러니까 아, 인천 사람이라 내가 물어보면 아직도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아 좀 빨리 좀 지각이 돼야
1: 아,
0: 되는데 말입니다.
1: 불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0: 예. 자 문자 안내를 좀 거기 적혀 있는.
1: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다들 아까 뭐 들으셨잖아요.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고 장사 가운데서 짜증 나시는 분들 그리고 막 갑질 당하신 분들 돈 떼인 분들. 와,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 여기는 무료라는데요.
0: 여보세요.
1: 네?
0: 아, 좀 성의 있게 읽어.
1: 아니, 뭐였어. 아, 그냥 여기 다들.
0: 출연료 안 준다, 그냥? 막 읽으래냐.
1: 다들 아시잖아요. 에이. 아시잖아, 다들. 이거 어떻게 부르지? 샵0951.
0: 아니 그래도 그 요식 행위 아니냐 그건 제대로 읽어드려야지. 아 그냥 하기 싫은 거 말이야 억지로 읽듯이 아, 말이지.
1: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네? 이렇게 읽어야 네. 되게 노련해 보이고.
0: 아 이 컨셉이야?
1: 네.
0: 아 일부러 그런 거구나.
1: 말 잘해 보여요.
0: 네, 알았어요. 아 인천 서해구가 빠블로까지 올려놨는데
1: 네.
0: 7월에 이번 달에 처음 생긴 구라네. 인천 아~ 서구의 일부가. 서해구로 분구가 됐대.
1: 아 그렇구나.
0: 아니 인천 사람이면서 서구 생긴 걸 몰랐어?
1: 아니 저
0: 서해구를
1: 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죠.
0: 아니 인천 서구에 살지 않아 지금?
1: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네. 저도 서구 살잖아요.
0: 그러니까 서구에서 일부가 서해구가 됐대잖아.
1: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이제 서구에서 검단구로 바뀌었거든요.
0: 여기 네. 3809님이 보냈네. 인천 서구가요. 검단구하고 서해구로 바뀌었어요.
1: 네, 근데 서해구는 내가 못 들었어요. 검단구는
0: 자기 알았는데. 동네 검단구만 알고
1: 네.
0: 서해구.
1: 서구가 인천 서구가 인구가 60만인 거예요. 60만 한 구가.
0: 오, 그래 네. 분구를 해버렸구나.
1: 그래서 이제 나눠버린
0: 30만씩.
1: 거죠. 30만씩. 네, 그전 유정복 전 시장님께서 오. 야심차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
0: 네.
1: 네, 안타깝습니다. 떨어지셔가지고.
0: 그러면 전에 인천 서구면은. 60만이 살면 국회의원 몇 명 나왔어, 거기는?
1: 네?
0: 인천 서구에.
1: 서구에?
0: 네.
1: 국회의원이요?
0: 네.
1: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
0: 자기 동네잖아. 네. 어?
1: 아무튼. 저
0: 하여튼,
1: 뭐.
0: 검단구, 서해구는, 이제 검단구에 네. 사는 거야, 그러니까
1: 네.
0: 이제?
1: 네. 아무튼 우리 동네는 네. 저쪽이 많아요. 그냥 저쪽이 많아요.
0: 알았어, 네. 알았어.
1: 어디라고 말씀하는지.
0: 알았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화낼 준비 좀 해주시고, 165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최국 씨. 비도 내리고 안전 운전해야 하는 날에 비매너 운전자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습니다. 앞차에요. 어떤 남자분이 담배 피우면서 담배 꽁초를 뒤로 던지는데, 이거 진짜 무슨 매너입니까?
1: 아, 진짜.
0: 예. 저는 지금 신호 받고 차 정차할 때 이렇게 문자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1: 네.
0: 예, 제대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아니, 강조를 하신 거야.
1: 자기는. 좀 찔리셨나 보지?
0: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문을 내려고 문 내려놓고 차 안에 빗물 들어가는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담배 꽁초 주워서 그 아저씨 차 안에 다시 넣어주고 싶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야.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헐! 왜, 저, 큰일 나!
0: 야,
1: 뒤에 그 운전하는 사람들, 그 괜히 담배꽁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0: 그치.
1: 왜 담배꽁초를 뒤로 던져! 그냥 떨어뜨려! 밑으로!
0: 그냥 떨어뜨리면 어떡해! 밖에다 던지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 사람아! 네가 인간이야? 예? 안에서 정리해야지.
1: 왜 뒤로 던져, 왜? 그니까, 다시 먹어, 그냥 먹어! 먹어! 입에다 쳐넣어, 그냥! 어서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0: 아, 좋아, 좋아.
1: 화성 보내버려가지고 화성에서 그냥.
0: 화성에서 담배 펴 그래.
1: 우주복이랑 헬멧 다 싹 다 벗겨버릴까 봐 당장.
0: 화성에서.
1: 화성에서 펴. 화성에서. 그쵸,
0: 화성에서. 화성에서 피우라.
1: 실컷 펴. 실컷. 화성에서 그냥. 지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
0: 야, 최국이가 이 첫 그 사례부터 아주 포효하고 있어. 야, 사자 같아, 사자.
1: 지난번에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0: 네.
1: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뭐 이렇게 로켓이 있나 봐요.
0: 스타쉽.
1: 그게 스타쉽인가?
0: 아, 스타쉽, 로켓.
1: 아니, 그게 우주로 갔다가.
0: 팔콘인가 뭐 있잖아, 네, 팔콘.
1: 다시 귀환을 하는 건가? 뭐 그런
0: 내용이. 내려오는 거지.
1: 내려오는데.
0: 그 산바리가 그대로 착지하잖아.
1: 아니, 아니. 이제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0: 그래.
1: 우주선이.
0: 그래.
1: 미사일인가? 아, 로켓이죠? 로켓이 예. 이제 귀환을 하잖아.
0: 예.
1: 근데 그 발사했던 발사대에
0: 예.
1: 그대로 다시 딱 정찰을 하더라고.
0: 너 그거 언제 봤는데?
1: 그저께요. 왜, 그게 오래된 거야?
0: 그게 언제쯤 얘기인데, 이 사람아.
1: 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0: 벌써 한 4년은 된 얘기야, 그거.
1: 아, 진짜?
0: 그럼.
1: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0: 그거 발사대에서 올라갔다가
1: 다시 이렇게 박히더라고.
0: 아, 그니까 기술이지.
1: 네.
0: 그게 기술인 거지.
1: 와, 진짜?
0: 그거 4년 전부터 시작한 거야.
1: 4년 전 거야,
0: 그게? 그래. 그걸 이번에 처음, 그저께 봤다고?
1: 처음 봤어요.
0: 야, 대단하다, 너.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1: 아, 진짜?
0: 쫙 올라갔다가 이제 네. 그 추진체 있잖아.
1: 네네네.
0: 그게 이제 로켓에 저 우주로 날아가고
1: 네.
0: 그 놈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데
1: 네.
0: 발사체에 그대로 안착하잖아.
1: 오, 그러니까.
0: 그걸 본 거고
1: 네.
0: 또 하나 있어.
1: 또 뭐?
0: 또 하나가 있는데 젓가락 같은 시스템이 돼가지고
1: 네.
0: 발사체에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쇳덩이를
1: 네.
0: 걸어놨거든.
1: 거기에
0: 얘가 또 딱 걸리는 거야. 젓가락 걸리는 건데.
1: 어, 그렇듯이. 근데
0: 있어.
1: 근데 발사대에다가 왜 다시 장착시키는 거야?
0: 그거는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1: 아, 로켓을?
0: 로켓이 아니라 그 추진체.
1: 추진체를?
0: 그렇지.
1: 아, 재활용을
0: 한다고? 너 추진체 같은 거 로켓이 뭔지는 아냐?
1: 아, 일론 머스크 좀 돈이 좀 없나?
0: 아,
1: 왜 재활용을 해?
0: 세계 최고 가쁜데. 그거 비싸니까.
1: 새 걸로 하지.
0: 그 추진체가 엄청
1: 아,
0: 비싸.
1: 진짜.
0: 지금까지는 한 번 쓰고 버렸잖아요.
1: 일론 머스크 알뜰하네.
0: 알뜰하죠. 알뜰.
1: 검소해.
0: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에 뭐 올려보내는 값이 이제 싸지는 거지.
1: 아, 어, 그러네. 그렇지. 예, 그럼 나중에 뭐 화성 여행 갈 때 진짜 뭐 티켓 값이 좀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지, 뭐. 어. 얼마인데?
1: 네? 그거 한 뭐 몇백억 한다고 하지 않았나?
0: 자, 네. 여기까지 하자고. 아, 네. 저도 잘 모르는 건 그걸 그저께 처음 봤대.
1: 네,
0: 야,
1: 처음 봤어요.
0: 대단하다, 정말. 자, 이번에는 3983님. 구기영 안녕. 방금 전 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3.5톤 트럭으로 납품하고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어느 작은 스쿠터가 나가는 길을 딱 막고 가버리는 거예요. 핸들도 잠궈서 이동도 못하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스쿠터를 세워놓고
1: 트럭 앞에?
0: 예, 트럭 예. 앞에다가 가버렸대잖아. 결국 억지로 스쿠터를 틀어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군포 페리카나 치킨.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네가 인간이야? 하고 화 좀 내주세요. 치킨 말고 양고기 먹고 싶네요. 190 92형 사랑합니다.
1: 아,
0: 일단 네, 3984님 이렇게 긴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25번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 1인 2매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네요. 자. 멘트 좋네. 예, 꽂히면 미친다.
0: 3984님
1: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앞에 그 차를 대놨는데 거기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0: 아, 일단
1: 군포 페리카나 치킨.
0: 그 이제 써준 대로
1: 읽어. 군포 페리카나. 군포 페리카나 치킨.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네가 인간이야? 어? 야, 오토바이 빼, 빨리!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또 저기 운행 가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늦었잖아! 군포 페리카나! 페리카나! 맛있으면 다야! 오토바이 빼, 빨리!
0: 야, 아주 최극이가 아주 에너지가 넘치네. 뭐 좋은 일 있냐, 너?
1: 아니, 그냥 짧고 굵게 하고 일찍 끝내죠. 그러니까.
0: 뭘 짧고 굵게 빨리 끝내. 저 54분까지 해야 되는데.
1: 위스키 온도락 한 번 더 틀어요.
0: 아직도 30분 더 남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뭘 더 틀어?
1: 위스키 온도락. 아, 노래 좋더만. 아까.
0: 아, 최성수 위스키 온도락?
1: 그분은 진짜 천재신 것 같아.
0: 아, 그럼 네가 얘기해.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 신청곡이나 네. 한번 틀어달라고 그래.
1: 응? 신청곡이요?
0: 어, 위스키 온도락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래.
1: 아, 그래도 되나?
0: 저 PD한테 얘기해야지.
1: 어떻게. 두 번을 틀어요 노래를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것도
0: 아니 네가 듣고 싶다며
1: 아니 나중에 할게
0: 아니 출연료를 안 주는 거 대신에 신청곡 틀어달라고 그래
1: 신청곡이요?
0: 그거 위스키 온더락
1: 위스키 온더락
0: 어
1: 아니 아까 들었으니까 딴 거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 아, 일단은 저 유현상 선배님 그 노래 좀 제발 좀 틀어주세요. 좀 뭐.
0: 그 니가 어떻게 알아?
1: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0: 아, 그거, 아까 그거 내가.
1: 안 틀어준다고 막.
0: 안 틀어줘, 쟤는. 고집이 얼마나 센데, 쟤가.
1: 아, 쟤 너무하시네. 그렇게 틀어달라고 하는데.
0: 아. 예. 틀어드린대, 이제, 유현상.
1: 아, 진짜요?
0: 예. 유현상 씨. 유현상 씨 신곡이 어제 아내라는 노래 아니에요? 미련한 아니, 사람?
1: 아니, 두 개인데.
0: 어떻게 알아, 니가?
1: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두 개라고.
0: 아, 신곡이 네. 두.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집게손가락으로 표시했고.
1: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미련한 사람.
0: 사람.
1: 아니, 뭐, 저기 형수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자, 미는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한 사랑을.
0: 이현상 씨의 신곡 듣겠습니다. 네. 미련한 사랑. 이거 안 틀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 트네. 그래도 최국이가 틀으라니까 트네.
1: 틀어!

0: 그렇게 안 틀어주더니 최국이가 소리 질러가면서 틀어라 했더니
1: 아, 예.
0: 제가 틀었어.
1: 그렇죠.
0: 저 현상현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유현상 씨 신곡. 이연한 사람. 예,
1: 유현상 선배님 너무 좋아하기
0: 때문에. 근데 이 노래보다는 어제 그 처음 들었던 그 아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 예.
1: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라디오에서?
0: 뭐?
1: 아, 유현상 선배님.
0: 예. 뭐 비밀 있어? 비밀 있어?
1: 아니 이거 얘기해서.
0: 얘기해.
1: 몰라. 뭐 나 이거 뭐
0: 책임은 네가 지고
1: 걸리면 뭐 관두면 되지 뭐.
0: 우리 얘기.
1: 그 유현상 선배님이랑 옛날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담배 태우잖아요. 제가 담배 피잖아요. 유현상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야, 그거 너 담배 좀 끊어라. 담배 피냐. 그래서 저도 유현상 선배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 선배님 원래 담배를 안 태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담배는 안 피고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연예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뭐 한번 들어왔다 찜어 막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0: 너 이제 유현상 씨한테 혼나게 생겼네.
1: 아니, 또 옛날 그걸 또 저
0: 그걸 또 굳이 아니, 뭐 얘기하냐고.
1: 뭐 유현상 형만 그래 다 다른 되게 많았지 뭐.
0: 그 초 얘기하는 거야 초.
1: 아, 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떼굴떼굴 불렀었어요. 그때. 아, 그래서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아, 나 진짜.
0: 자, 유현상 씨가 최욱 씨한테 의문의 1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1: 선배님,
0: 노래는 틀어드렸잖아요.
1: 네, 사랑합니다, 선배님. 예.
0: 자, 이번에는 7268님께서, 진짜 딱 얼핏 봐도 진짜 화낼 수밖에 없는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직장 상사가요. 제가 밥을 조금만 먹는 게 불만인지, 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앞으로 진짜. 저기 멀리 떨어져 가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상입니까? 아니 후배 직원한테 이런 모욕 주는 네가 사람이냐?
1: 네가 인간이야?
0: 사람이냐라 해야잖아. 사람이냐?
1: 아니 약해.
0: 약해?
1: 네, 정말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인간이야? 야 어디 진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거 뭐라 그래 이게 개갑질라 진짜.
0: 그렇지.
1: 야
0: 네. 어디야 그래?
1: 어디 사람한테 무슨 밥맛이 떨어진다 그래?
0: 어디야 거기?
1: 너 어디야? 너 어디야? 공무원이시라고 그래? 공무원?
0: 세종시야. 그래.
1: 공무원이란 인간이 어때? 이건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기자님들 이거 기사 써주세요. 어떤 공무원이 이거 낱낱이 이거 저 찾아야 돼. 찾아 달본 세워놔 가지고 아주 그냥 잘라버려야 돼. 네가 인간이 야 이런 미친 삼시 새끼가 정말 확 진짜 야 죽고 싶어!
0: 아 산사태 나는 줄 알았잖아.
1: 어디 진짜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지금 밥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래요? 무슨 뭐 피해 준 것도 아니고.
0: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당신 누구야?
0: 야 이거 무슨 뭐?
1: 아니 지금 문자 주신 분들 문자 주신 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 저 실명 공개 실명가 실명가. 야 저기 어디 얘기해야 돼? 저기
0: 인권위원회.
1: 인권위원회보다 요즘 유튜버가 더 빨라.
0: 유튜버.
1: 어디 매불쇼한테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어?
0: 최국 유튜브에서 해 그럼 최국 유튜브.
1: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얘기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0: 아니요, 지금 요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1: 어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
0: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저래?
1: 야, 공무원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말 다한 거죠, 진짜. 자. 정말 이 수많은 선량한 공무원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저게.
0: 근데 아까 보면 사자성어도 멋진 걸 쓰더라. 달본색원 뭐 이런 거.
1: 그거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0: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나 봐, 요새.
1: 아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0: 아, 뉴스에. 뭐,
1: 발본색원 이런 거.
0: 발본색원이 뭔데?
1: 어? 발본색원? 그냥 뭐 끝까지 찾아낸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0: 대충 맞아.
1: 아니, 그거를 내가 지금 모를 줄 알고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거.
0: 아니까 네. 형이 혹시 너 모를 수 있겠어?
1: 아유 근데
0: 이거 아닌가?
1: 어차피 저기 또 국문과시니까 이참에 발본색원 좀 지겨울 좀 해주세요.
0: 아니까 뽑을 발자야.
1: 뽑을 발자.
0: 근본문자. 네,
1: 뽑을 발.
0: 그렇지. 네. 근본을 뿌리째 뽑는다는 거지.
1: 아, 근본을.
0: 발본. 네. 그 다음에 색을 막을 색자에다가 근원원자 쓰는 거야.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저 나쁜 나무야. 네. 그러면 이거 뿌리째 빼. 발본이야.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더 모자라게 막아야지. 색원이다 이거.
1: 아주 뽑아 없애자 이거잖아요.
0: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쉽게 이야기 되지.
1: 그렇습니다. 너무 이해가 쏙쏙
0: 나쁜 됩니다. 뿌리를 근본부터 뽑아버리고 막아버린다 이거야.
1: 맞습니다.
0: 그럼 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나쁜 나무가.
1: 발본 세권.
0: 그렇지.
1: 근데 계속 발본 세권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다 보니까 단어가 좀 야하게 좀 느껴지네.
0: 그게 왜 또 야해?
1: 발본 세권. 색?
0: 색. 색. 됐고, 됐고. 자,
1: 발자도 좀 야해, 발.
0: 발본 세권이 형이 이제 유래에 대해서.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춘추 좌씨 전에 나와.
1: 좌씨, 좌요?
0: 어. 주나라 왕이.
1: 좌씨? 아, 성이 좌씨인가 보구나.
0: 그렇지.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원천이 있다. 이런 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근간을 훼손하면 나라가 왜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말한다. 대목에서 발본 세권의 의미가 형성됐다는
1: 맞아요.
0: 거지.
1: 맞아요. 근간을 훼손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기본을 지켜야 되고 근본을 지켜야 되고.
0: 좋습니다. 네. 자, 근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재난 통보문이 막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방송법상 꼭 읽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길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2026년 7월 21일 15시 30분 3시 반이죠? 지금이네요. 2분 전에.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데가 어디냐. 임진강 연천군의 임진교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의

0: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드린 재난통보문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 이 연천 그쪽에 네. 홍수 경보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좀 아까도 저 뉴스 보는데 아 거의 이제 북한 쪽에 상류해서 물이 또 계속 내려오잖아 그게.
1: 그러니까 네. 연천이면 거의 지금 되게 북쪽이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이것도 뭐 지뢰 떠내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0: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청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1081번님.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령 굴착기 기사입니다. 그런데 화 좀 내주세요, 최국 씨. 뭐냐면 친구들이 전화가 와갖고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나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죽으면 돈을 싸서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 쉬어라. 하면서 돈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저한테 비웃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 화 좀 내주세요. 제가요, 사실 건강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1: 그렇죠.
0: 이 주변에 저를 향해서 비웃는 친구들,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0: 비웃지 마, 그래. 좀. 비웃지 마.
1: 비웃지 마! 비웃지 마! 비웃지 마! 비웃지 마!
0: 딴 거 좀 해!
1: 아, 이거 하려면 계속.
0: 하려면 갖고 하냐?
1: 비웃지 마! 야! 솔직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0: 그렇지,
1: 어?
0: 좋았어.
1: 이건 지금, 건강, 아,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그래. 또, 어? 나라에 이바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니네가 일 안 하고 진짜 그렇게 팡팡 놀고 있는 니네 문제인 거 아니야?
0: 저거 해.
1: 뭐 해?
0: 너 늙어봤니? 나 젊어.
1: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어? 아니, 친구라며.
0: 이건
1: 같이 늙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0: 아니까지 비웃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늙어봤어?
1: 너 늙어봤어?
0: 나 젊어봤어.
1: 나 젊어봤어?
0: 그렇지.
1: 아, 그거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그게. 예, 아무튼 저기 친구 일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하세요. 그렇지. 같이. 어? 야, 나는 뭐 우리 뭐 할 거 없냐? 우리 같이 하자. 이럴 줄 못할 망정 말이야.
0: 아닌데.
1: 왜 비웃고 그래?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0: 굴착기를 아무나 조종하지 못하죠.
1: 아, 그렇죠.
0: 시험 봐야 되는 건데.
1: 이거 전문직이야?
0: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해. 야, 저거 해라. 너 굴착기 면허 있어 그래.
1: 너 굴착기 면허 있어?
0: 없잖아.
1: 없잖아.
0: 왜 비웃어?
1: 왜 비웃어? 이게 뭐야? 뭐 재밌는데요? 또 계속 해보세요 한번. 나 따라할 테니까.
0: 됐어. 거기까지야.
1: 네.
0: 야, 형이 그 정도 애드립 해줬으면 됐지. 네가 좀 해.
1: 확 굴삭기로 그냥.
0: 굴착기.
1: 굴착기로 그냥 니네 앞마당을 확 파버릴까 보다. 앞마당을 파가지고 그냥 김치떡을 훔쳐갈까 보다 그냥.
0: 그 말이 되냐 그게.
1: 마당에 넣어놓지 않아요?
0: 자. 아이고, 자, 이번에는 6204번님 문자인데요. 건물 관리 중인데.
1: 맞아, 나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0: 아, 그거 했어? 네. 너 여기서 하잖아, 지금.
1: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돈 받는 거.
0: 7년 전 찍는 거?
1: 어.
0: 저 가봐, 저 길 건너서.
1: 왜, 길 건너
0: 그 MBC 이런 데 가봐. 거기 돈 줄 걸, 그래도?
1: 빨리 진행하세요.
0: 자, 6204번님의 문자입니다. 건물 관리 중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커피 남은 거 사용한, 커피 남은 거, 지하 주차장에 커피 남은 거, 또 사용한 휴지, 담배 꽁초,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야죠.
1: 아, 진짜. 왜 걷다 버려? 왜? 쓰레기통에 버려! 어? 버리지 마! 왜 걷다 버려? 왜? 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진짜 아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어? 야! 네가 인간이야?
0: 저거 해
1: 뭐해?
0: 스타쉽 태워서
1: 스타쉽 태워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편도로
0: 화성에다 갖다 버려
1: 화성 둘렀다 토성으로 확 보내버려 명왕성 은하계 밖으로 확 내쫓아버릴까 보다 진짜 어? 가서 우주 쓰레기를 만들어버려 아주 그냥
0: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재난 통보문이 또 접수가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 목 아파.
0: 네가 읽을래? 하도 길어서.
1: 아, 목이 너무 아파요.
0: 좀 읽어봐.
1: 아, 제가 읽으면 저기 괜히
0: 아, 그래?
1: 저기.
0: 2026년 7월 21일 15시 40분. 불호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은

0: 말씀드렸고요. 그리고요, 기쁜 소식이 있어.
1: 뭔데요?
0: 출연료 준대.
1: 진짜로?
0: 응.
1: 그럴 리가 없네.
0: 돈은 아니고, 현물로 준대는데,
1: 현물이요?
0: 응. 청취자가 보내주신 햇 마늘하고, 햇 양파 한 망이 있대.
1: 진짜요?
0: 응. 보태면 안 되거든요, 가져가면.
1: 아니, 뭐라도
0: 아,
1: 주시면 저는
0: 얘기해.
1: 좋지. 저는 좋죠. 예.
0: 가져왔어? 저기 있대.
1: 마늘 주신다고?
0: 저기 써 있잖아. 이게 고덕동 순대님이 보내주신 거라는데,
1: 마늘.
0: 이분이 직접 농사 지은 거거든.
1: 이거 먹고 인간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딱 매치가 되네. 네가 인간이야? 그럼 마늘 먹어! 뭐 이런 거.
0: 햇마늘하고 햇 양파, 한 방.
1: 감사합니다. 고덕동 순대님이 보내주셨다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평택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
0: 그러니까.
1: 이게 출연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
0: 아,
1: 솔직히 나
0: 그렇지.
1: 출연료 얼마 안 되잖아요, 게스트라서. 이게 훨씬, 이게 훨씬, 감사드립니다.
0: 또 끝나고 잊지 말고 가져가.
1: 그렇습니다. 그 생각나네.
0: 지난번에 돈가스도 이분이 보내줬죠.
1: 옛날에 변호사 중에 박지훈이라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0: 네, 코믹한 변호사.
1: 제가 옛날부터 친구인데.
0: 박지훈 씨하고?
1: 뭐 서로 성향은 좀 다른데 아무튼 친구예요. 되게 친해요. 걔가 변호사잖아요.
0: 그렇죠.
1: 옛날에 그 수임료를, 변호사 수임료를 장작을 받아왔다고.
0: 장작? 현물로?
1: 장작, 가시오가피 이런 걸 받아왔다고 옛날에 그 TV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0: 박지훈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1: 걔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를 했어요.
0: 그 텔레비전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
1: 그렇죠.
0: 나는 또 직접 들었다는 얘기지 알았지.
1: 그거 뭐 직접 들은 건
0: 아니지. 친해? 박지훈 변호사.
1: 친해요.
0: 그렇구나. 여기도 옛날에 많이 나왔었지.
1: 그러니까.
0: 자, 이 고덕동 순대님은 주로 먹을 걸 보내주셔. 우리가 이제 굶고 사는 줄 알고 계셔. 감사합니다, 순대님.
1: 저희가 이제 방송 사정은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들
0: 한 끼 먹을 거는 있으니까.
1: 그렇죠. 뭐 건강보험도 다 내고.
0: 끼니는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1: 그럼. 그 형님은 또 좀 있으면 국민연금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0: 국민연금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받지, 이 사람아.
1: 지금 받고
0: 나이가
1: 있어요?
0: 66인데.
1: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러면?
0: 그럼, 받고 있지. 부럽냐?
1: 아니요. 만감이 교차해요, 지금.
0: 나이 좀 바꿀래, 그러면?
1: 부럽기에는?
0: 내가 국민연금 줄 테니까 너 나하고 나이 바꿀래?
1: 얼만데요?
0: 싫어.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
1: 액수 보고 결정할게. 그깟 나이, 씨. 나는 지금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0: 뭐.
1: 야, 난 내가 죽는 날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0: 몰라.
1: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사는 게 좀 이렇게 좀 여건이 좋고 뭐 이러면 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나중에 그 언젠가 예를 들어 내가 뭐 90살이 죽는다고 쳐.
0: 90살.
1: 90살까지 죽는다고 쳐. 그럼 내가 50이니까 이제 40년만 버티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막 드는 적이 있어요.
0: 인생은 버티는 거냐 이게. 즐겨야 되는데.
1: 가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0: 그래서 아직 5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너 때가 좋은 거야 이 사람아. 66 대박. 그런 생각 안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이 사람아.
1: 뭘 또 뭐 얼마 안 남았네.
0: 너는
1: 또.
0: 뭐 90살까지 하니까 40년을 어떻게 사나 그 고민하지만 성나이 대박, 이 사람아. 이게 몇 년 안 남았네. 이 생각밖에 안 된다니까.
1: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제 나이로 가실 수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제 나이로?
0: 갈 수 없는 거를 비현실적인 얘기를 뭐하러.
1: 근데 만약에 갈 수 있어.
0: 만약에 그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있다?
1: 갈 수 있는데. 나로 가야 돼, 나.
0: 너로 꼭 가야 돼?
1: 네, 지금 내 상황과.
0: 아니, 나이만 가면 안 되냐? 그냥 나도, 복잡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자, 슬픈 노래 한 곡 듣겠다.
1: 이 프로그램 참 철학적이네?
0: 슬픈 노래. 조용해. 형이 얘기하잖아.
1: 알겠습니다.
0: 여기 저 슬픈 노래 한 곡 듣자.
1: 뭔데?
0: 이주엽이 부른데. 리버사이드.
1: 뭐?
0: 강가에서? 이게 뭔 말이야?
1: 범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0: 이주엽의 리버사이드.
1: 재난 통보하는데 지금.

0: 네, 이지엽의 리버사이드 강가에서 좀 부제가 붙은 곡인데 좀 슬픈 노래 같아요. 네. 강가에 네, 물 묻고 싶다 막 그러고
1: 슬프네요. 네.
0: 이분이 1980년대 최고 락밴드 있잖아요. 사랑과 평화에서 네. 이남이 최희철 씨 등하고 함께 호흡을 같이 한 보컬리스트래요.
1: 아 진짜?
0: 음악을 하던 동네 형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중학교 때 그룹 사운드를 직접 결성을 했고요. 네. 충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인 함춘호 씨 네. 지금 저 10시에 좀 DJ도 하잖아요.
1: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네.
0: 함춘호 씨하고 전국 보컬 공연대회 나가서 대상을 아, 진짜? 받기도 했다네요. 이지엽 씨가. 예.
1: 리버사이드.
0: 리버사이드.
1: 예전에 저 옛날에 리버사이드 그 강, 뭐야 신사동에 호텔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호텔.
0: 지금도 있지 않아요?
1: 지금도 그거? 있나? 그 밑에 나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 참 애들이나 스님 때 막 그 출연료 모아가지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0: 네. 아니 근데 개그맨들은 그런 데 가면 공짜로 막 안 집어넣죠?
1: 공짜요?
0: 어. 돈 내고 뭐, 들어가?
1: 모르겠어요. 뭐 인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뭐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무튼 그 편의점에서 네. 그 패스포트 그 양주
0: 패스포트 국산 양주 예,
1: 편의점에서 그걸 사서 예.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0: 예.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1: 아, 예. 안 걸렸죠. 이렇게 다 이렇게 예. 몰래 부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 양주 뚜껑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못 넣기 아. 리필 못하게
0: 아 그래요?
1: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그 마라도라는 청취자께서는 네. 이분은 노래 듣고 먹는 거를 떠올리셨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뷔페 먹었었는데.
1: 아, 거기
0: 이분도 리버사이드니까 네. 리버사이드 호텔을 맞아요. 떠올리신 거예요. 네. 네.
1: 그리고 방금 이렇게 리버사이드가 이지엽 씨잖아요. 가수가.
0: 이주엽.
1: 이주엽. 네. 저 때는 저 스무 저 20대 때는 이지엽 씨라고 또 동명인 가수가 있었어요. 기다려 어둠을 둘러싼 안개 헤치고. 아 이주원이구나 그분은. 죄송합니다.
0: 네. 너 잘난 체하지 마.
1: 아 이주원이구나. 아까... 아무튼 저. 그 신청곡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 신청곡은. 네.
0: 아까 제가 그 모르면서 말이야 120이 느린 거라고 그랬다가 속도가 네. 저 청취자한테 그냥 한 대 맞았잖아.
1: 아 형님 그 피아노 그렇게 오래 치시는데 그걸 왜 모르셨어요?
0: 야 모를 수도 있지. 에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1: 형님은 모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지. 에이. 모든 걸.
0: 그러니까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네. 예전에 군악대 있을 때 그 메트로놈으로 맞은 기억이 납니다.
0: 메트로놈?
1: 어 메트로놈 확
0: 그거 저 옛날에 굉장히... 그 쇠로 된 거였고 네. 젓가락 왔다 갔다 한 거
1: 네. 그걸로
0: 그걸 머리를 맞았어?
1: 네 뒤통수를 후리더라고
0: 피 안 났어?
1: 예? 네?
0: 피는 안 났어?
1: 살짝 피해가지고 예, 스쳤어요
0: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예,
1: 그 네. 김병장 아 나 김병장 아, 정말
0: 저 트롬본 한다 그랬지?
1: 네
0: 트롬본도 메트로놈 다 하는구나
1: 다 하죠 저희는
0: 오, 네. 그랬구나
1: 노래 노이로제 걸린 줄 알았어요. 그 메트로놈 똑딱 똑딱 그런데 막.
0: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요.
1: 네.
0: 알아요? 봤어요?
1: 아 못 봤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더라고.
0: 아 이거 음악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 응? 누가 음악인이에요?
0: 아, 트롬본 연주자라며.
1: 아, 옛날에
0: 여기 앱 있어. 못 찾겠는데.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조금 전에 1081님께서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조금 전에 소개됐던 최고령 굴착기 기사예요. 참고로 네. 나는 나이가 74살입니다.
1: 아유 젊으시네요.
0: 허리케인 덕분에 80살까지는 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1: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0: 80살까지 현역.
1: 100살 야, 100살. 100세까지.
0: 진짜 멋집니다 형님.
1: 네 그렇습니다.
0: 80살까지.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런 분한테 누가 비웃어.
1: 그러니까.
0: 누가 비웃어 그래.
1: 누가 비웃어. 분들한테
0: 니네 면허증 있어?
1: 니네 그래. 면허증 있어?
0: 친구면
1: 면허
0: 다야.
1: 없는 것들이 말이야.
0: 친구면 다야.
1: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0: 친구면 다야.
1: 친구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 있어야지. 뭐?
0: 친구면 다야.
1: 친구면 다야.
0: 그렇지.
1: 꼭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0: 그렇지.
1: 꼭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0: 그렇지.
1: 아유. 아유. 친구면 다야.
0: 그렇지. 네. 자 이번에는 6858번님 현직 택시 기사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착한 지 한참 됐는데 손님들도 안 나오고 미등도 안 켜고 다니는 차들 깜빡이는 장식용인지 손가락이 고장난 건지 머리부터 밀어넣는 인간들
1: 에이.
0: 아주 화가 나네요. 이게 여기서 머리는 그거지 끼어들게 한다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 머리 그렇죠. 사람 머리가 아니라
1: 에이, 맞습니다.
0: 매일 에이. 12시간씩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하는데 에이. 힘들어요. 꾸기역
1: 그렇습니다. 에이. 아 기사님들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아, 기사님이 정말 돈 많이 보셔야 되는데,
0: 깜빡이는 장식용이 아니야,
1: 그래.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지금 어딜 들이밀고 들어와! 확, 진짜 박아버릴까 보다. 아, 내, 진짜 내가 돈만 많으면 너 벌써, 너 트렁크를 아주 그냥 아작을 했어, 내가! 오지 마! 들이밀지 마!
0: 신청곡 들어오고. 근데, 이주원의 아껴둔 사람을 위해.
1: 진짜요? 예. 뭐 끝날 때
0: 아, 끝곡이냐 벌써? 어, 벌써 52분이야. 아, 끝곡이네.
1: 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죠?
0: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아, 오늘 에너지 좋았어.
1: 얼마나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0: 그러니까. 출연료도 안 받고 하는데 이렇게 신나게 하는 개그맨은 최국 씨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끝나고 좀 마늘 꼭 가져가, 현물.
1: 아, 마늘 준다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힘이 났구나.
0: 자, 최국 씨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아,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출연료 대신 뭐 좀 이렇게 항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거 좋은데?
0: 자,
1: 다음 주는 저기 롯데캐슬 하나 주세요.
0: 예, 자, 너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연천군 임진교에는 홍수경보가, 파주시 비룡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임진강 인근의 주민들과 야영객, 낚시객은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현재 거의 전 구간 빗길인 가운데 서울 방향 인제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의 여파 때문에 인제 부근 지날 때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동 여주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 사고 차량 갓길 쪽으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네,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계획을 좀 세우게 되는 7월이 돌아왔어요. 미아님은 좀 여름에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1: 저는 7월에는 네. 사실 별 일정이 없고요. 대신에 네. 8월 첫째 주에 있을 네.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기다리면서 7월 네.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삶의 어느 순간 영화 같아서라는 영화 에세이를 네. 한 5년 전에 출간을 했었는데 네. 그 책의 개정판 와. 이번에 정동진에 있는 이스트시네라는 서점에서 출간을 하게 됐어요.
0: 오, 축하합니다.
1: 그래서 그 영화제 기간에 상주하면서
0: 전시도 하시고
1: 네, 만나는 시간 가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럼 뭔가 출간 파티 겸 이 정동진 영화제까지 동시에 즐기는 8월이 되시겠네요.
1: 네, 그 정동초등학교에서 네. 다 같이 기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모기불로 피우고, 모기 쫓으면서 네네. 맥주 마시면서 보는 영화가 네. 너무 낭만적이에요.
0: 너무 그 개정판인 책과도 잘 어울리잖아요. 네, 영화 에세이인데 영화제에서 그걸
1: 또 영화
0: 기념하는.
1: 영화 같은 날을.
0: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함께할 예정인데요. 네. 저도 이제 함께 8월에 계획을 미리 말씀드렸고 저는 7월에 곧 새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한창일 때 제가 친구들과 번개처럼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창.
1: 작년에.
0: 네네. 그때 해운대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다가 아,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아마 이제 내년 여름쯤에 마지막 작업을 할 텐데 그때 다시 이곳에 와서 작업을 마무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곳의 뷰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가 시간대마다 수제 디저트와 베이커리가 나오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내리 먹으면서 교정 작업을 하면 어떨까 막바지 교정 작업을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작년의 그림인데 이제 곧 다가와요. 그 네. 일을 할 때가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계획이 갑자기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1: 아, 기차표 예매 둥신 건 아니고.
0: 그러네요. 그게 먼저겠네요. 카페가 먼저가 아니라.
1: 그럼 이 여름 네. 시즌과 딱 맞는 오늘의 키워드와 책을 소개해 주세요.
0: 네. 여름방학 하면 다들 어떤 풍경을 떠올리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와 일단 미화님은 책방을 운영할 때부터 여름이면 약간 만화책이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선한 만화책들로만 서가를 싹 바꾸고 또 이제 블라인드 내리고 손님들께 시원한 맥주도 나눠드리면서 그 피서를 즐겼던 맞아요. 기억이 이번에 너무 유독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쓴 라디오도 저희가 유독 사랑했던 그 만화 서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느낌으로 좀 꾸려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만화 특집으로 총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그래서 먼저 나눠볼 이 책으로는 허안나 작가님의 파김치 만화 클럽입니다. 제목부터 괜히 웃음이 나고 좀 궁금해지는 책인데, 이 책은 자칭 타칭 만화 덕후 허안나 작가님의 만화 에세이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절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그러했던 시절에 자신한테 파김치라는 귀여운 부캐를 만들어주고 만화책을 읽어나가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간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만화가 자기한테 건넨 뜻밖의 위로,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을 좀 들여다볼 용기를 얻었던 과정이 툰 형식으로 진행되는 에세이 툰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평소에 에세이 읽기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만화책에 대해 어떤 오해나 얕은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 모두를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그 반복하는 동안에 함께하는 만화책들이 약간 그 사람 옆에서 약간 이어달리기 하듯이 배턴 주고받으면서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쟤를 응원해 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저는 그려졌거든요,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요 책을 쓴라디오에서 소개하면 너무 발랄한 여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분을 좀더잘 나눌 수 있게 초대 손님으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인사
1: 인사.
0: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허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이어서 할까요? 작가님 이제
1: 아, 제가 너무 짧게 했나요?
0: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작가님은 허한나 작가님은 2006년 웹툰 인생은 꿈맛 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이후에 펴낸 책으로는 도쿄에서의 유학기를 담은 에세이 도쿄는 꿈맛, 그리고 집순이의 유유자적 남미 여행기 남미 요양기, 그리고 번아웃 극복기 파김치의 쭈글쭈글한 일기장 등이 있고요. 이 밖에 다수의 출판물 표지와 내지 일러스트를 그리시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만화를 핑계 삼아 사람들과 연결되고 인생을 버티고 때로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작가님 소개가 특히 오늘 소개할 신간 파김치 만화 클럽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까요?
2: 처음에 작품 활동 시작하셨던 책의 제목이 인생은 꿈맛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김치까지 가게
0: 아, 긴
2: 되었는지를
0: 여정이 있었겠죠?
2: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김치 만화 클럽은 허한나 작가님이 진행한 동명의 만화 모임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클럽장이었던 작가님이 고른 만화를 모임 전에 미리 읽고 만나서 감상을 나누고 또 만화에서 영감받은 내 이야기를 사컷 만화로
0: 맞아요.
2: 그려보는 모임인데요. 저희 작업책방 쓰면서도 룩백이라는 만화책이랑 또 인터널 러브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두 만화도 이번 책에 실려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0: 그쵸.
2: 책에는 작가님이 그 모임을 직접 열게 된 과정이 이렇게 담겨 있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만화를 꿈꾸던 시절을 포기해 볼수 있는 만화들, 또 힘든 순간마다 위로가 된 만화들, 그리고 결국에 만화를 그리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데에 용기를 준 만화 총 20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닉네임에
0: 아,
2: 대해서 묻지
0: 그렇죠.
2: 않을 수 없잖아요. 책의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허한나 작가님의 캐릭터는 파김치인데요. 파김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관용적으로 꽤 지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책의 프롤로그에 작가님이 왜 파김치가 되었는지 되게 길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직접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벌써
1: 너무
2: 파김치 되신 것
0: 약간
2: 같은데.
0: 부캐가 약간 접신하게.
1: 아니 그 파김치라는 제목 때문에 안 그래도 그 페어 도서전이나 북페어 같은 데 나가면은 독자분들이 제일 처음 왜 파김치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0: 궁금해하시는구나.
1: 그래서 그때그때 되게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시작은 전세 사기였고요. 근데 하필 전세 사기 당한 시점이 또 코로나 한참 난리일 때. 그럴 때 이제 다들 마찬가지로 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없어지고 그래서 근근이 먹고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까지 당한 거죠. 근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고 해서 잘 이제 받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0: 그건 너무
1: 지난한
0: 지난 거죠.
1: 거예요. 너무 지난하고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여서 해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집 고양이가 셋이 있었는데 세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병이 짙어져서 또 그 아이를 케어를 하다가 간 거예요. 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도 보내고 근데 전사사기는 막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얘를 보낸 슬픔을 이렇게 충분히 하지도 추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전사사기는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나서 이사를 했는데 또 남은 두 고양이 그게 이제 그 별에 간 고양이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도 또 병세가 짙어졌다. 그게 동시에 막 벌어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동물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해결하느라고 막 갑자기 이사하고 이러느라 막 돈도 거금을 쓰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일이 한꺼번에 막 들이닥치니까 전세사기도 해결하고 뭐 얘네들은 케어하면 되고 했지만 제가 점점 지치는 거예요.
0: 나를 이제. 돌볼 시간이 가장 없었는데. 네,
1: 그래서 뭔가를 해결을 했어도 해결했다는 이렇게 환희를 만끽할 새도 없고 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지? 막 그래서 계속 아, 나 진짜 지금 완전 파김치 상태야. 나 지금 완전 파김치야. 이렇게 그냥 동생이랑.
0: 번아웃을 인정한 거죠, 그냥.
1: 네. 그때는 번아웃인지도 몰랐어요.
0: 아,
1: 그게.
0: 정말요?
1: 처음에는. 어. 처음 겪으니까 번아웃이라는 거를. 보던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만화도 그리기 싫고 이제 저는 그냥 제 사람 캐릭터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저와 닮은 그냥 사람.
0: 안난을 그리고 있었는데.
1: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이런 사연을 하나하나 그려서 어차피 만화가는 모든 게 소재니까
0: 네.
1: 만화 그려서 올리면 되지 그랬는데 그땐 아무것도 그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왜 이렇게 부위가 많은 거야? 막
3: 그려야 할 부위가.
1: 머리, 몸, 팔, 다리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얼굴 표정도 너무 많고 다 그리기 싫어.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나 지금 파김치인데 나 몰라. 난 사람도 아니고 파김치야. 그러면서 낙서처럼 이제 그렸어요. 그냥 팔을. 파김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다가 그게 좀 웃겼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피식 혼자 웃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올려볼까 해서 한동안 만화 안 올리다가 그 파김치 그린 거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3: 다들 파김치거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거든요. 지금.
3: 웃었네 웃음.
1: 사람들이 그래 다 우리 다 파김치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만화를 그린 게 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파김치가 되기 전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0: 네. 그러니까
3: 전세 사기를 당하시기 전의 이야기죠. 그럴 때는 파김치가 아니라 그냥 안나로
0: 네.
3: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기를 짐작할 수도 있었는데 작가님 본인에게는 되게 괴로운 시기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파김치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이상했어요. 파김치, 그러니까 제가 파김치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0: 네, 네.
1: 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피부로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아닌가?
0: 아, 내 만화에서 사람은 아닌가?
1: 네, 뭐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만큼 다들 요즘 진짜 다들 파김치 상태로
0: 거겠죠.
1: 사는 거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0: 그럼 이 파김치라는 캐릭터를 그래도 꽤 오래 유지해오고 계신 셈인데 혹시 이제 다른 버전의 또 부캐를 염두에 두신 생각도 있으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럼 이제 파김치로 가야 되나? 파김치가 아닌 시절이 곧 이제 다가올 수도 있고
3: 네,
0: 이미 회복이 다 되셨을 수 그쵸? 파김치 졸업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부캐의 다른 부캐에 대한 생각은?
1: 아 근데 그것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
0: 네.
1: 번아웃은 극복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번아웃 극복기를 다룬 책은 또 파김치의 쭈글쭈글한 일기장이라는 만화클럽 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쨌든 한 1년 정도 이렇게 무기력하게는 살아선 안 돼 이래가지고 좀 혼자 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번아웃은 극복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때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번아웃 상태를 극복을 했는데 내가 파김치가 맞나?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그려야 되나? 이제 그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약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걷는 느낌이.
0: 그건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또 의인화할 수 있는 어떤 부캐가 네. 생길 수는 있나요? 이 사람은 아니지만
1: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 제가 그 파김치 그리기 전에 그 네. 라마 캐릭터가 라마 있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네. 라마 캐릭터도 되게 오래 그렸어요. 그거.
0: 네. 카페에 알바하시면서 네, 그렸던 네. 라마 카페 얘기.
1: 근데 한동안 라마 그릴 때는 네. 독자분들이 저한테 막 라마 사장님 막 이렇게 부르셨단 오, 말이에요.
0: 그땐 또.
1: 근데 파김치로 바뀌니까 이제는 저를 그냥 파김치로 부르시고 라마가 잊혀졌어. 그래서
0: 그래서 네. 모든 게 찰떡같이 또 인식이 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닐까요?
3: 네. 누구는 그 부캐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엄청 노력하는데 아. 이 만들어낸 캐릭터를
0: 맞아, 다.
3: 없애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생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 그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네,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기대가 됩니다.
3: 그, 개인적으로는 네? 작가님이 더 이상 파김치가 아닌 삶을 사셨으면 좋겠지만
0: 그런 마음이죠. 사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3: 그런데 네. 파김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0: 그 어떤 분위기, 뉘앙스는 네.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현생은 반짝반짝해도.
3: 맞아요.
1: 네. 참고하겠습니다.
3: 네. 작가님은 스스로를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시잖아요. 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되게 수많은 맥락이 존재하는데요. 만화를 그리며 돈을 벌고 있지만 내 직업을 만화가라고 하기에는 좀 겸연적인 이유를 이 책 안에서 룩백이라는 만화와 연결을 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의 화가나 작가를 적으면 어른들이 꼭 수익을 이유로 만류를 그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로가 변경된 꿈이 어른들에게 다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 책방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면 아 책을 좋아하 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냥 독자로 남는 게 어떠니?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책방에서 돈을 못 버니까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작가님도 작가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 어린 친구들이 만화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만화가라는 직업 말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떠니? 직업 따로 있고. 그래서 전 작가님이 어렸을 때 꿈꾸던 그 만화가와 실제로 나를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정착화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만화가라고 하지 않지만 만화를 그리는 삶이 어떤지 그 현실적으로든 이상적으로든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1: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사전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뭐 현실과 이상의 다른 점 모르겠고 일단 그려 약간 이렇게 살다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만화가라는 직업을 상상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되게 다 괴짜 같고 되게 막 이렇게 막 그 무협지에 되게 그 최대 그 스승님처럼 직권 스승님처럼 사부님처럼 되게 부수수하고 외관상 되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막 그림 그리면
0: 미친 듯이 그림만 그리는 사람
1: 엄청 멋져.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고 사는 사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독촉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책 만들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막 그 사람은 막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그림에 빠져가지고 막 그림 작업만 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막 종이 쌓여 있고 네. 손에 막 잉크 묻어 있고 그러면 아 그림 다 그렸다 하면서 막 뻗고 막 그런 이미지만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진짜 만화 그리는 사람이 되고 보니 손에 잉크 묻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디지털 작업으로 깔끔하게 하는데 이게 더 오히려 회사원처럼 일을 해야 유지가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가라는 사람이 어쨌든 만화 그리고 그림 그리고 어쨌든 하는 사람들이 그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어딘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일을 해도 나에게 그림을 의뢰하고 내 그림을 사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회사에 다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난 너무 괴짜처럼 살 수 없어.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0: 나도 좀 성실하게 좀 네, 작업에 네. 임하는.
1: 성실하게 하고 시간도 딱딱 맞춰서 네.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수정사항이나
0: 아,
1: 뭐
0: 피드백 반영사라고.
1: 그런 반영도 잘하고 의사소통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오히려 네. 그렇게 괴짜 같은 삶이 아니구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창작할 때는 이야기에 막 빠져서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3: 뭐 어려서 만화가를 장래희망으로 쓰던 안나에게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넌 네. 만화가

0: 그래도 할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고 싶으세요?
1: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
1: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좋다.
0: 추천할 수 있는.
1: 네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1: 아, 근데 제자들이 그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저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해서 그렇게 말해. 그니까 만화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그래 한번더 생각해봐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엄마 아빠가 뭐돈못 버니까 만화가는 하지 말래요 이건 취미로만 하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아 근데 만화가 굳이 안 돼도 돼 그냥 만화 계속 그리면서 살아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도 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 네! 하고 기분 좋게 그림 그리고 하더라고요.
2: 뭔가 그 말이 더그 아이들 삶에 만화를 더 오래 곁에 두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2: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크면 이젠 부모의 뜻을 반하고 만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1: 그렇죠.
2: 곁에 오래 두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1: 네.
2: 생각도 들기는
1: 맞아요.
2: 해요. 네.
0: 룩백이 만화를 향한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화잖아요. 그럼 동경일일이라는 만화는 만화 출판사 편집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으로 만화 잡지를 만드는 좀 어른의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시호자화가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라인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가들을 찾아다니며 원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만난 에피소드들이 되게 감동을
2: 맞아요.
0: 불러일으키잖아요. 종이책으로 만화를 보는 사람이 되게 극히 드문 이 시대에 누군가는 또 자기만의 만화책을 출간하고 있고 작가님도 그러신데요. 작가님이 만화를 그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그려 나가는 힘은 무엇인가요?
1: 그래. 이게 두 번째 생각이 많은 질문이었어.
0: 어렵죠.
1: 어렵죠. 근데 이딱 생각나는 키워드는 그냥 재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미. 그냥 진짜 재미 없으면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호자와도 회사에서 오래 다니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어쨌든 그 외부의 많은 이해관계들에 따라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1: 만화책을. 근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안 팔리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작가랑 이렇게 손잡고 그 작품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로지 재미인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재미.
2: 그러네요.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미없으면 못하는 일이고, 당연히 뭐 부자 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재미? 나는 왜 재미를 생각하고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재미만 추구하고 살았던 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뭐 대학 다닐 때도 수강 신청할 때뭐 교양수업 같은 되게 인기 많은 교양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
1: 금방 영되는 거.
2: 네네.
1: 근데 그런 거저한 번도 안 들었어요.
2: 뭐 학점 잘 줘서 인기가 많다거나 뭐가
1: 네.
2: 쉬워서 인기가 많다거나 이런 거 말고
1: 그거를
2: 다
1: 애들이 다 들을 때 저는
2: 네.
1: 딱 그게 뭔데 하고 들었을 때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2: 되게 소신
1: 거예요.
2: 있게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못 들어도 나는 내
1: 네네.
2: 시간표를 짠다.
1: 그래서 내가
2: 멋있는데요?
1: 좋아하는 수업, 야간 교양이야. 그럼 그냥 야간 교양 들어요. 막밤 9시에 혼자. 공강 시간 6시간 혼자 버티다가.
2: 좀 멋있는데요?
1: 그래서, 그땐 되게 이상한 애 취급받았어. 허안나 쟤는 이상해. 쟤 야간 수업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랬겠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게 제, 약간 삶의 죽음이 1순위인 것 같은? 그 느낌이
2: 그렇구나.
1: 들었어요. 되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재미있어서 한다, 이 말이.
2: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1: 네네.
2: 본인한테는.
1: 근데,
0: 직업적으로도.
1: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절대 못한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재미 속에서 만화가의 직업으로서의 만화가 유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보통 되게 항상 막 반짝거리고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재미가 1순위라고는 하셨지만 만화를 그리는 모든 순간에 다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꿈을 이렇게 이룬 뒤에 약간 조금 더 담백해진 마음으로 살짝 온도가 살짝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차가 또 쌓일수록. 저는 그런 상태가 되게 좀 멋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근데 대신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작가님은 재미라고도 하셨지만, 계속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지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오래도록 만화가로 존재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재미 말고 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마음을 좀 건강하게 내가 가져갈 때, 내가 좀 챙기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1: 저는 이제 네. 계속 몇 년간 만화 그리면서 그 완벽주의를 좀 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화 시작할 때는 네. 진짜 요만한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세상에 보여주기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어릴 때는.
2: 네네.
1: 그래서 첫 책 그 도쿄노쿤 맛 낼 때도 그때는 편집장님이랑 좀 물론 싸움이 안 되지만 나 혼자 싸웠어.
2: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말씀하신 네, 거죠.
1: 약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고치라고 그러거나 이제 그러면은 막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걸 고치라고 그러지? 왜 이걸 그리라고 하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절대 안 하고 싶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아까도 회사 일을 하듯이 네. 회사원처럼 약간 임해야 이게 더 유지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을 낼 때는 좀 의견도 외부 의견도 잘 반영을 하고 그리고 물론 막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책이 나온 건 되게 뿌듯하고 좋지만 어떤 점은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고치고 싶고 네.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 이거는 그냥 이 날짜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퀄리티야. 최대한의 이야기야.
2: 그렇죠.
1: 네. 그거에 맞춰서 나온 게 내 진짜 이야기 맞아.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완벽을 지향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쓴다는 전제 하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100%는 없을지라도 네네. 그냥 설렁설렁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프로가 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마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앞자리가 막 바뀌니까 마음은 이제는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나를 흔드는 건 없어.
2: 유지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는 마음 상태. 네네.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거니까. 네. 이 일은.
1: 이게 20, 30대 때는 네. 좀 외부에 유혹도 많고 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돈벌이도 많지 않아? 하면서 좀 이게 주변에서 권하는 일들도 네. 많고 내가 눈이 돌아가는 일들도 많고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초연해지는 단계에 온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엄청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건강이 문제다.
2: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러네요.
1: 이제 좀 한 꼭지 두 꼭지 그릴수록 손목이 너무 아프고 막 목도 너무 아프고
2: 반려 질병처럼 가져가는 것들이 네. 이제 있으니까
1: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작업이 안 되니까 아파서 네. 작업이 안 되니까 네. 하나 그리고 나면 한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줘야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오니까 아 이게 마음도 마음인데 정말 관절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되게 하고 있어요.
2: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더 이상 직업으로서의 고민을 할 단계는 넘어섰고 이제 그냥 네, 진짜 멋있다 멋있고 그 단계가 넘어가고 난 후에는 진짜 오히려 현실적으로 오래 할 때 정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제 심리적인 건 다 내가 통달했고 너무 좋은데요.
0: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되게 어른으로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습득한 그런 것 같은데
2: 네.
0: 이 책 안에는 지금의 허안나가 되기 전 그러니까 되게 흔들리던 시기 네. 뭐 10대나 20대에 본 만화책들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만든 그런 만화 같은 것들. 근데 그 20편의 만화 중에서 가장 허안나 작가님의 그 가치관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 아니면 지금 작가님의 감성을 완성시켜준 만화를 한 편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1: 미쳤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결국에는 생각나는 건 호텔 아프리카라더라고요. 호텔 아프리카.
0: 어떤 내용이죠?
1: 아, 호텔 아프리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만화지만 어쨌든 그 박희정 작가님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체로 그려진 이제 만화이고 배경은 미국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에 호텔 아프리카라는 되게 유타주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호텔이 주 배경인데 거기에 아델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아들이 있어요.
0: 아델의 아들.
1: 아델의 아들. 엘비스라고. 오. 그래서 그 엘비스라는 친구가 꼬마일 때 자기 엄마와 뭐 그 주변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 호텔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뤄지는 일들, 그리고 그

0: 그 엘비스가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가 그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 엘비스의 주변인들하고 벌어지는 일들에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각 챕터별로 그 주인공의 주변인들 얘기가 막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얘기가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좀 산발적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 아프리카라는 그 장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어쨌든 호텔이 배경이다 보니까 여행자나 방랑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막 우정, 사랑, 뭐 미움, 배신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호텔 아프리카라는 만화 하나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얘기가 담겨 있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고, 이게 떠도는 삶이란 뭘까? 이렇게 호기심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떠도는 삶에 대한 그 동경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1: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0: 네네. 그래서 약간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게 다니다가 호텔 아프리카를 만나기를 이렇게
0: 네.
1: 기다리는 건가요?
2: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0: 완전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
1: 엘비스가 아니라 엘비스 기다리는 것 같은데.
0: 호텔
2: 호텔 아프리카를 일단은 호텔 아프리카 가야지 일단은.
1: 이걸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이 만화책을.
0: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봤거든요. 근데 호텔 아프리카가 막 연재되던 시기는 90년대 말일 거예요. 96년, 98년 그때쯤에 출간되고 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고2 때제 친구의 이제 권유로 보게 되었죠.
1: 그 어렸을 때
2: 네.
1: 나한테는 영향을 많이 줬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봤을 때 진짜 내용이
2: 파트장 놀라는
1: 만화책들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이 책에도 그 호박과 마요네즈라는 만화책을 소개하실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2: 솔직하게.
1: 저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그냥 이들의 우울함 그런 밑바닥 인생을 되게 멋있게 바라봤지만
0: 맞아요.
1: 어른이 돼서 보니 이게 좀 별로더라.
0: 얘네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다 크고 보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이게 그 옛날 추억이랑 지금의 나의 어떤 변화한 그 가치관과
1: 맞아요.
0: 막 충돌하고 섞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 그러니까 두세 번 봤을 때 항상 그 감상이 달라지는 만화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거에 매료됐구나 하고 되게 그때 나를 약간 무섭게 보게
0: 맞아요,
2: 하기도
0: 맞아요.
2: 하고.
1: 근데 이책 안에 있는 만화책들을
2: 네.
1: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2: 맞아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1: 네, 그런데 이 콘텐츠 연결시켜서 쓴 이런 에세이는 읽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영업이 돼서
2: 너무요.
1: 내가 본 만화라면,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좋지 하면서 보다가 또못본 만화를 마주했을 때는, 이거 한번 보고 싶다,
2: 맞아.
1: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만화책 중에서
2: 네.
1: 해은과 이제 미화가
2: 아.
1: 영업된 만화를
2: 네.
1: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해은은
2: 두 편을 이젠 담아놨는데요.
1: 네편 쓰셨잖아요,
2: 아, 네.
1: 근데.
0: 많이 쓰셨네.
2: 아니요. 두 편은 제가 다 영업을 당한 거고, 다른 두 편은 이젠, 반가워. 나도 이거 알았는데 하는 그런
1: 네.
2: 마음인데요. 먼저 영업당한 거는 이제 음악의 사생활이에요. 저는 음악의 사생활 신승은님 편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랑 작가님 편은 아직 못 읽어봤는데 작가님 책에 소개가 돼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이 음악의 사생활 자체가 그 트렌드가 되게 빠르고 휘발성이 큰 음악을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지면에 담아냄으로써 그 생명력을 늘리고 싶어서 만든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시리즈에 대한 되게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잘 봐야지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 덕분에 맞아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잠시 잊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는 소개해 주신 이랑 작가님 편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나와
1: 맞아요.
2: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아티스트와 나의 그때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때 같았고 또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걸 읽음으로써 다시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참에 다시 이 시리즈를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호텔 아프리카. 이 책은 저도 되게 막연하게 읽어야지 읽어야지 했던 책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꽃보다 남자를 나이를 속이고 읽었거든요. 그게 15세부터인데 네. 11살 때 그걸 본 거예요.
1: 상관없잖아요.
2: 아, 근데 이제 만화책 사장님이 이제 철저하게 교복을 입고 와야 빌려주거나 근데 저는 교복이 없잖아요. 11살이니까 네. 그래서 좀 키가 크고 네. 그때도 약간 좀 성숙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복을 안 입어도 제가 그걸 빌리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호텔 아프리카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0: 어? 호텔 아프리카도 15세였나? 아니,
2: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1: 웬만하면
2: 만화책이죠. 네네네. 근데 거의 좀 철저하게 그 관리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설령 내가 통과를 한다 해도 딱 봐도 꽃보다 남자랑은 달라.
1: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2: 내가 100% 몰라. 그냥 나는 저거를 그냥 뭔가 취하고 싶은 그런 허세 같은 게 나도 어렸을 때
1: 끼고 다니고 싶고.
2: 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용기 내서 괜히 읽었다가 이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들면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작가님 이제 파망크를 읽으면서 지금이야말로 호텔 아프리카를 읽기에 더없이 적기거나 이미 늦어버렸지만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작가님의 또 인생 만화라고 하시고 네. 저도 뭔가 이걸 읽고 나서 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 수십 번 수백 번 가본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을 향유한다는 건 뭘까? 이거 너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올해 안에 꼭 읽어보려고요. 완전 영업당했습니다.
1: 안나 작가님 완결로 다 갖고 계시다고.
0: 네, 그렇죠.
2: 이거 뭔가 온라인에 풀려 있으면은 소장처럼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물론 종이책으로 보는 재미가 있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네.
2: 아, 그분 나 너무 많아서 한치의 망설임. 그럼요.
1: 만화책은
2: 종이로 봐야죠.
1: 너무 종이로
2: 넘겨서 봐야죠.
1: 갱지로.
2: 맞아요. 갱지로. 그래서 약간 너무 좋은 두 편을 영업당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1: 반가웠던 만화 두 편도.
2: 반가웠던 것은 일단 해변의 스토브와 인터넷 러브인데 두 책 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만화잖아요. 네. 그래서 스물 영업할 때 나왔던 만화책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때 막 만화책 영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만화들은 약간 유년 시절의 만화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재현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발견한 것처럼 그냥 읽으면 마냥 기분 좋아지고 등장인물들 모두 사랑스럽고 그래서 좀 저항 없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두 만화책들이 되게 소중하게 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파만클에 나와서 또 반가웠죠.
1: 저는 네. 루브르의 고양이라는 만화인데 네. 루브르의 지붕 밑에 살고 있는 8마리의 고양이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그중에 눈송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그림 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설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안 읽어봤지만.
2: 그림 출입자. 네, 맞아.
1: 그리고 이 고양이들의 정체를 아는 그 루브르의 3명의 네, 네.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나도 그중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작가님이 이 만화를 2018년에 보았을 때랑 24년에 보았을 때 와닿는 깊이감이 완전 달랐다고 했는데 그 볼 때마다 감상이 달라진다는 점도 되게 좋은 만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었고 또 이 책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가 마스다 미리인데요. 네. 제가 마스다 미리 너무 좋아해서 마스다 미와리라고 그쵸. 하고 있는데 그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라서 근데 제가 언젠가 만약에 숲 옆에 책방을 연다면 그 책방의 이름을 주말엔 숲으로라고 짓고 싶었거든요.
2: 좋다.
1: 괜찮죠. 네. 그리고 누구나의 일생이라는 만화책은 비교적 최신 네. 만화인데 만화 안에 나오는 그 난 왜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어른이 되었을까라는 문장을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이 파만클도 좀 관통하는 문장이지 그러네요. 않을까 생각했어요. 작가님이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만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래서 되게 잘 맞는 문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2: 네. 이 책의 제목인 이 파김치 만화 클럽은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작가님이 운영한 모임 이름이기도 하죠. 쓰면서도 함께 진행을 한 적 있는 이 모임이 사람들과 이제 만화책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만화를 그려보는 모임인데 저는 그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아리 활동한 이후로 처음 내가 만화 얘기를 하고 만화를 그려보았구나라는 그 감각이 너무 새로워서 엄청 오랫동안 잘 남아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데이 만화 클래스 같은 걸 좀 꾸준히 들어볼까 하는 충동이 너무 일었어요.
1: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모임이.
2: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화를 그려보는 어른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다. 아까 작가님이 제자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만화가가 안 돼도 만화를 그릴 줄 아는 어른은 너무 좋구나.
1: 왜냐면 작가

0: 오늘을 이제 네. 그 못 연 지가 조금 꽤 됐어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6기를 마지막으로 되게 오랫동안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네. 마침 파만클이 이제 동명의 책으로 네, 출간이 되었으니까 네. 7기를 이제 곧 한두 달 안에 네.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만화책을 또 한참 막 보고 있어요. 어떤 걸 선정해서 아. 해야 좋을지 한참 보고 있고 근데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네. 파만클 운영하면서 네. 가장 그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모두가 만화를 그릴 수 있다. 이제 그 제가 만화를 그리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약간 독서 모임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마지막에는 만화를 그리는 모임이면서 워크숍인 그런 반반 무마니 같은 약간 그런
1: 무마니 같다 근데 무마니
0: 그런 건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화를 이미 그리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고 완전 처음 그리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들 다 똑같아.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저는 그림을 안 그려요. 막 이러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그릴 수 있어요.
2: 맞아.
0: 하면서 만화 이렇게 빈종이 드리면은 어떻게든 그리세요. 네. 근데 그려놓고 자기도 신기해.
2: 맞아요.
1: 맞아. 만족도가 이렇게. 되게 높아요.
2: 맞아 맞아. 저희 일기장에 붙여놨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내가 숨겨놨던 나도 몰랐던 만화력을 맞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제가 일깨워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파만클 오프 모임을 하면 제가 6기 때는 온라인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몇 주간 모여서 그 만화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0: 이 만화가 좋다는 걸 또 혹은 싫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몇 번 안 만나는데 되게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약간 가족처럼 돼버려. 이게 끝날 때는. 그래서 헤어지는 게 진짜 굉장히 아쉬워요. 매 기수마다 제가.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T인간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원데이 할 때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딱 한 번 만나고 맞아요. 헤어지는 거였지만 그래도 거기서 왜 이 만화가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화 그려서 다들 막 와 좋다 이러면서 공유하고 그렇게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아요.
2: 그럼 이제 7기를 가입 신청을 하려면 허하나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0: 그렇죠.
2: 팔로우하고 주시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0: 네네.
2: 이렇게 저희가 영업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라는 거야 이러시는데
3: SNS
2: 파김치라고 검색하면 네. 되겠죠.
0: 파김치라고 하면 나올까요?
2: 허하나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부캐가 너무 커다란 거지.
0: 네네.
2: 다들 인스타그램을 좀 잘 봐주셨다가 같이 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허한나 작가님과 함께 파김치 만화 클럽의 에세이와 에세이에 담긴 만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노래와 영화를 추천하는 시간에도 허한나 작가님의 픽으로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 파만클에 어울리는 노래로 어떤 곡을 가져와 보셨죠, 작가님?
1: 아, 제가. 네. 노래도 굉장히 많이 골랐지만.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저의 만화 스타일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되게 잔잔하고 고급진 노래로.
2: 작업할 때 들으셨어요?
1: 네네. 작업할 때 많이 들은 노래 위주로 골랐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멜로디가 튀지 않고 좀 집중할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9214의 오키나와를 골랐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약간 칠하게 만화책 읽으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죠.
2: 여름에.
0: 네. 같이 듣고 오실게요.

0: 호텔 아프리카의 로비에 흘러나오면서, 물론 이게 오케 나와 있지만 제목이 그냥 뭔가 그런 호텔 로비에, 외딴 호텔 로비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파도 소리가 네. 끝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네. 좋네요.
0: 떠나고 싶기도 한 하고.
1: 한순간에 여기를 해수욕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음악은 이렇게 9.1914 노래 듣고 왔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만화에 관한 영화 혹은 뭐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2: 아, 제가 영화 고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또 영화, 만화 광이면서 영화 광이기도 에이. 해가지고 아. 제가 그 영화 리뷰 모아놓는 그 앱을 엄청 들여다보고 뭘 골라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 골랐는데 첫 번째로 고른 거는 여행과 나날입니다. 심은경 배우가 나오신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부쯤에서는 좀 졸았어요.
1: 아, 저도요.
2: 네, 좀 졸아서 죄송해서.
1: 바다편에서는.
2: 네, 좀 졸아서 너무 미안해서 OTT 올라왔을 때 이제 연구소장 결제를 했습니다.
1: 돈으로 갚는다.
0: 좋다, 좋다.
2: 내가 다시 돈으로 다시 본다. 약간 네, 그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그 여행가 나날에 나온 그 스토리가 그 베이스가 된 게 만화예요. 츠게 요시하루라는 그 만화가의 만화인데 단편 만화 두 편을 그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각색을 하셔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제가 츠게 요시하루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감독님이 그 만화를 배경으로 하셨다고 하길래 좀 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만화가 대체로 좀 이제 시대적 감성이 좀 안 맞아서 저와 감성이 안 맞아서 안 보는 게 좀 있었는데 그 감독님이 픽하신 스토리는 그런 충돌이 좀 없었고 그래서 오 좋다 해가지고 근데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훨씬 좋더라고요.
1: 아 원작보다.
2: 네네. 오. 그래서 오 좋다 해서 그 여행가 나날을 골랐고 이제 다른 하나는 네.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1: 아, 바그다드 호텔 카페. 아프리카 그런 같은 느낌.
2: 네, 네, 느낌이네. 맞아요. 그걸 보는 내내 호텔 아프리카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나도 저 바그다드 카페 가고 싶다 막 그러면서 봤어요. 그것도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 존재를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OTT에 올라왔길래 그러니까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추천 영화로 뜨길래 나한테 이런 영화를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네. 그냥 호텔 아프리카가 떠오르기도 했고 연출 자체도 좀 만화적이기도 하고 네. 해서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1: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소감 드려주세요.
0: 네.
2: 아, 제가 이 라디오 녹음은 지금 세 번째거든요.
1: 네.
2: 근데 남미 요양기라는 그 여행기 내고 두 번 녹음하고 한동안 안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라서 굉장히 심적으로는 떨렸지만 제가 떠는 게 많이 티가 안 나는 편이지만
0: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네.
2: 그래서 되게 떨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제가 몰랐던 얘기도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75세 할머니가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만화책을 계기로 BL 만화의 덕질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수명을 헤아리며 앞으로 볼 수 있는 만화책의 권수를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균 1.5년당 한 권의 만화책이 출간되니 내 수명을 85세로 쳤을 때 앞으로 6권 정도 볼 수 있겠구나 하고요. 허안나 작가는 이 장면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볼 만화는 얼마나 될까? 몇 권의 만화, 몇 편의 영화, 몇 곡의 음악들이 내 생에 왔다 갈까? 그중 내가 사랑에 빠질 작품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 유한한 생이라는 게 참 설레는 일이라고요. 씀 라디오의 청취자분들이 사는 동안 충분히 많은 책과 영화와 음악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그리고 파김치 만화클럽도 꼭 그런 책이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서울 시내의 비는 거의 그쳤지만 비에 젖은 도로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감속하시고 멈출 때도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반포대로 반포대교 방면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사이는 양방향 모두 정체, 또 언주로 내곡내들목에서 개포지하차도 통과할 때나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 또 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도 정체가 심합니다. 강남순환로의 소통상황은 좋지만 수서방향 관악터널 안에 1차를 고장차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올림픽대로 청담댁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에는 마지막 악장 64마디에 심벌즈 소리가 딱 한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심벌즈 연주자는 50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린 셈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그 한 번의 짧은 울림이 있어야 비로소 곡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건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의 수면, 식사, 운동, 휴식 같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이라는 악보를 완성해주니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눈에 띄진 않지만 내 삶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 인생의 건강한 울림을 함께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요.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감기약, 네, 감기약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네, 사인이 좀 안 맞았네요. 네, 오늘 처음이죠. 네. 자, 먼지나 연기를 마셨을 때 또는 물을 급하게 마시다 살에 들렸을 때,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반응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작용 가운데 하나로 기도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 숨쉬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나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흡연, 위산 역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반사작용. 기도 안에 이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반응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야, 참 이거 참 어렵게. 이거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어렵게 풀었네. 어렵게 풀었어요. 문제를. 이 문제 내시려고 우리 작가님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자, 아, 복이 있습니까? 아, 복이. 자, 쉬울 것 같은데요. 1번 아침, 2번 취침, 3번 기침, 4번 의기소침. 네. 아, 우리 엔지니어가 감기약을 오늘 먹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사인이 좀 안 맞았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설마 이기찬의 감기 요 정도로 선곡이 될 줄 알았는데, 야, 침으로 끝난 거였어요. 대단합니다. REF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0: 아픈 사람 옆에는 늘 약봉지가 놓여 있죠. 엄마가 건네주는 감기약 한 봉지,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알약 몇 개가 우리에겐 또 작은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익숙한 약일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육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뭐 아주 친근한 저희 가족처럼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국 지나면 다들 그냥 노수진 약사님의 그 인상처럼 푸근한, 왠지 약국 그러면은 좀 푸근한 그런 게 있어요.
1: 네, 네,
0: 네, 네. 그 실제로 우리 노 약사님도 약국에서 네. 또 동네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본인의 네. 입으로.
1: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계절에 따라서 많이 찾는 약이 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절기여서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계절에 구분 없이 네. 찾는 그런 약.
1: 네네 네, 있죠. 뭐 두통약이라든지 소화불량 위장약이나 근육통약 그리고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주 겪는 증세이기 때문에 네네. 늘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도 급하게 네네. 뭐 소화제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일단 편의점으로 나가 있는 약은 11 네. 종류가 있고요.
0: 아.
1: 사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근데 의약품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의약 외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네.
0: 약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픈데도 아휴, 괜찮아.

0: 한숨 자고 나오면 괜찮겠지. 네네.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참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1: 아, 약국에 있다 보니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봐서 네. 너무 참으시거나 네. 너무 안 참으시거나 그래서 사실은 둘 다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요.
0: 그렇죠.
1: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증세가 뭐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해지거나 네네.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진료를 하기 전에 일단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과 의논을 하시면 네. 이것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할 증세인지 아니면 약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증세인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주위에도 보면 그 건강 염려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분 네. 많이 계시거든요.
1: 너무
0: 제
1: 많죠.
0: 주위에도.
1: 네, 네.
0: 그래서 자주 거의 매일 오신 분도 계십니까?
1: 네, 계십니다. 아, 네. 다양해요. 질문이 네. 매일 오셔도.
0: 너무 안 오시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1: 낫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자, 닥터스 5월과 6월에 격주로 우리가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1: 네.
0: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문제 이를 좀 네, 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네.
0: 이 창고형 약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국이 창고처럼 생긴 겁니까?
1: 네. 사실 굉장히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0: 아하.
1: 그리고 의약품을 마치 일반 공산품처럼 굉장히 네. 대량으로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0: 아, 의약품이 아닌 마치 예. 제품처럼.
1: 네네. 아하. 우리도 창고형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쌓아두는 양식이 일반 마트와는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의약품을 마구 쌓아두고 있고 또 원 플러스 원 같은 할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카트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채우고 싶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창고형 약국이라고 하면 이런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0: 네.
1: 그러한 약국들을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여기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게 되는 것이 가격이고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올바르게 약을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약사와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약국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또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약국이 크고 그렇게 네네. 대형이면 우리가 좀 싸게
1: 네네.
0: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젊은 약사님들의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0: 네.
1: 창고형 약국을 이용하신 분들 1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0: 네.
1: 이 중에서 1000분 중에서 45%가 계획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추가 구매를 했고
0: 네.
1: 그것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헤어진통제 등이었어요.
0: 네.
1: 이유가 정말 저렴해서 마치 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0: 네.
1: 그게 또 대용량이어서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효능의 약이 있는데 내가 또 샀더라. 그리고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언젠가 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구매를 했다거나.
0: 미리 많이 구매를 네, 하신다고요?
1: 네. 그리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이걸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0: 네네.
1: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약국에서 결제하는 금액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그 창고형 약국에 가서 쓰게 되시고
0: 네.
1: 그리고 보관하게 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양이 많이 늘고
0: 네.
1: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창고형 약국에서 잘 묻지 못하고 일단 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내 집, 내 직장 가까이 있는 약국에 가서 이 약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0: 네네.
1: 라는 것들 물어보는 분들이 60 7% 나 되셨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자는
1: 네네 그러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약품의 사용을 하는 것이 충동 구매, 네. 중복 구매, 과잉 구매로 이어지면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파괴될 것을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약을 살 때 아까 뭐 67%가 다시 뭐 직장 근처에 약국에 가서 네네. 약사님께 여쭤본다 그랬는데. 예, 사실은 이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라 그러죠.
1: 네, 네.
0: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너무 중요합니다.
0: 네.
1: 사실은 일단 약사들은 약국에 오신 고객들을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코감기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전립선 질환은 없는지 또 두통약 찾으실 때는 혹시 술 먹고 머리 아픈 건 아닌지
0: 아,
1: 이런 것들을 좀 스크리닝을 하면서 네네. 약을 걸러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구입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에만 좀 그 흘러가는 구도에서는 네네.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상담 기능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주의사항들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네네. 이런 점들이 많이 걱정입니다. 네.
0: 이게 그 대량 구매나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국을 찾는 분들이 저희가 네네. 시작하면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령층 어르신들이나 네네. 또 취약계층 네네.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1: 그렇죠.
0: 보면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건강에 맞아요. 상당히 염려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1: 네네.
0: 네.
1: 그러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철물점이라든지 은행 지점 같은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0: 네. 네.
1: 그렇다 보면은 사실 당장 내가 당장 빗자루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대형 약국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되면 지역 약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게
0: 그러네요.
1: 되고
0: 네네.
1: 지역 약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좀 몸이 불편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0: 네.
1: 특히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멀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생각하는 해법이
1: 네,
0: 있다면
1: 네.
0: 어떤 걸까요?
1: 그렇죠. 의약품이 일단 공산품처럼 소비되는 것을
0: 네.
1: 저희는 좀 막고
0: 그렇죠.
1: 그리고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약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국에 어떤 약국을 수익 창출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거나
0: 네.
1: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본이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0: 네.
1: 또 약국 명칭에서 너무 이곳은 너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겠구나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오남용의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좀
0: 네.
1: 제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특히나 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약사와 약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0: 네.
1: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그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네네.
0: 이게 단순히 투자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약국이
1: 네.
0: 존재해서는 안 되고
1: 맞아요.
0: 사람 중심 또 환자 중심의
1: 맞아요.
0: 그런 약국으로
1: 네.
0: 지금 잘 가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런 창고형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당장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 너무 네네. 불편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위험하기도 하고.
0: 네. 네. 그런 해법들을 좀 잘 현장에서 좀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1: 네.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저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감기약을 집중 탐구해볼까 하는데요.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약사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1: 네.
0: O, 틀리면 X.
1: 네네.
0: 또 이거 긴가민가? 이거 세모 같다? 그럼 세모도 가능합니다.
1: 네네.
0: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자, 두 번째입니다. 감기약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맞습니다.
0: 네, O. 세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어휴, 안 됩니다. O, X. 안 됩니다.
0: 네, X. 자, 네 번째.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틀립니다. X.
0: 네, X고요.

0: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틀렸습니다. X.
0: 네. X.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기약,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네,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드리죠.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네. 네네.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지만 네. 사실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콧물, 코막힘이나 뭐 몸살이나 기침 네.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켜서 좀 몸이 덜 불편하게 하는 약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감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네네. 좀 더디게 완화, 맞아요. 증상 완화.
1: 네네. 네네.
0: 그렇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그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1: 네네.
0: 하시잖아요.
1: 맞아요. 네. 사실 감기 걸려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수분을 잘 섭취를 해야 열이 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 그래서 목 점막도 마르고 코 점막도 마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감기 증세가 빨리 낫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리고 두 번째 감기약을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한 네네. 말씀이겠죠.
1: 네, 맞아요.
0: 네. 이렇게 감기약을 먹으면 네. 왜 졸린 건가요?
1: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 중에
0: 네,
1: 한히스타민제라는
0: 네.
1: 이제 콧물,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줘서 좀 졸음이나 진정작용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0: 네네.
1: 네.
0: 코감기약이 더 심한 거죠?
1: 그렇죠. 대부분. 근데 코감기 약이 졸음이 오는 약의 대명사이고요. 그래서 코감기 약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졸려요, 안 졸려요 많이 확인을 하십니다.
0: 네.
1: 그렇지만 모든 감기약이 그렇게 졸린 건 아니고요.
0: 네.
1: 코감기약 중에서도 좀 덜 졸린 약도 있고 많이 졸린 약도 있고요. 또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감기약을 먹고 운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
1: 네.
0: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어서요.
0: 네.
1: 좀 졸립거나 어지럽거나 했을 때도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0: 되죠.
1: 운전자의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예. 네.
0: 그리고 모든 감기약이 졸립습니까? 뭐.
1: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대부분 코감기야. 그리고 때때로 진해거담제
0: 네.
1: 등이 졸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어서 내가 먹어봤을 때 이게 좀 졸렸다 그러면 어떤 성분인지를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X.
1: 네. 네네.
0: 당연히 안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 네, 네.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헤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사실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간에 부담이 되는데
0: 네.
1: 술은 또 간에서 해독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한테 일을 훨씬 더 많이 안겨주니까 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술을 드시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감기약은 복용하지 마시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0: 네. 이렇게 만약에 같이 먹었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에 치명적인 어떤
1: 그러니까
0: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1: 딱 한 번 먹었을 때 바로 치명적이진 않아요.
0: 네,
1: 그래서 다들 좀 안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응급실을 찾는
0: 네네.
1: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0: 그렇군요.
1: 있어요.
0: 네.
1: 예, 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0: 네. 감기 걸리셨을 때는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1: 네.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X.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1: 네, 네.
0: 이렇게 실제로 어린이 감기약을 어른 감기약 절반, 자, 이게 먹어.
1: 네.
0: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1: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1: 특히나
0: 그래요?
1: 아이가 알약을 먹는다면
0: 네.
1: 자, 이거 반 잘라줄게. 이러는 경우가 좀 흔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1: 사실 어린이는 그냥 몸집이 작은 그런 어른이 아니고
0: 네.
1: 이 연령

0: 상황에 따라서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몸이 작다고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약의 용량은 체중뿐만 아니라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에 네.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알약 을 반으로 자르면 약 성분이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거나 이런 일도 있어서 혹시 알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이는 것도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네. 또 뭐 기침약이라든지 콧물약 중에 일부는 아이들한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성분도 있어서요. 네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아이한테 맞는 약을 네. 따로 구입하거나 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까 그 어린이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약 그 처방이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중학생이고 네.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형 거를 좀 먹었어요.
0: 맞아요.
1: 이런 경우도 안 되겠네요.
0: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네네.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또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 약은 가려서 먹여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X 그러셨어요?
0: 네네, 맞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성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뭐 기침약 다르고 네. 또 가리약 다르고 콧물약 다르고
0: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종합감기약을 이상적으로 감기기가 조금 있으면 종합감기약을 많이 먹잖아요. 네. 종합감기약에는 일단 헤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그리고 콧물 코막힘약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종합감기약을 먹었는데 아 열이 안 떨어졌어. 그리고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네. 기침이 잘 안 났네. 그리고 기침약을 더 먹는다든지 하면 네. 약 성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해지고 과잉 복용으로 또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먹는 것들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네. 제가 또 특히 조심시켜 드리는 것은 네. 콧물약과 기침약 그러면은 약효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약일 것 같지만 네. 이 약을 보면 겹치는 약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선 약을 더 먹을 때는 성분이 중복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네.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댁들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감기약이라는 게 네. 이게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다가 나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남은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각 가정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0: 네네.
1: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감기약들이 있어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추후에 감기 걸렸을 때 네. 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건지.
0: 아, 그런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일단 약 봉투를 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그 약 봉투에도 성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조제약의 경우에도.
1: 네네.
0: 그러면 성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증세에 먹은지 기록해 놓으셔라.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습기가 차지 않았다면 네. 저는 6개월 이전에
1: 6개월 정도
0: 예,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2234번님도 약사님 감기약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조제한 약은 습기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네네. 전제로 알약일 경우에 저는 6개월을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뭐 가루약이나 시럽은 훨씬 더 짧습니다.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자, 오늘 감기약 관련해서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노소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감기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자, 오늘은 양료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1918번님, 2234번님은 1부 끝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유통기한 그리고 남은 감기약 요거는 이제 해결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3141번님은 지난번에 콧물 기침 가래약을 처방받아서 먹다가 남았는데 이번에 콧물 증상이 있으면 전에 남은 약 먹어도 될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2: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약국에는 그 약을 네.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그리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다 보면 네네.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3: 네. 먹어도 네. 돼요?
2: 약사님? 네네, 맞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 보통 약 봉투에 네네. 그 성분들이 나 약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콧물약이랑 기침약이 같이 섞여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가려내실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세가 아니라면 그리고 습기가 안 찬 상태에서 너무 길지 않다면 네. 너무 오래전에 지은 약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 전화로 그 약을 조제해 주신 약사님께 좀 문의를 먼저 해보셨으면 문의를 먼저 좋겠어요. 네, 성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콧물 기침 가래약이니까.
2: 네네.
1: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네. 기침 그 약만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네네. 미리 그 처방해 주신 약사님께 전화 드리는 거.
2: 그렇죠. 네.
1: 그 약 봉지에 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2: 네네. 전화번호 네. 반드시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 친절히 또 안내를 해 주시니까요.
2: 그렇죠.
1: 네. 예. 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126번님.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랑 병원에서 받은 감기약을 같이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드셨는데 괜찮은 건지
2: 네.
1: 모르겠습니다.
2: 네.
1: 네. 그렇습니다. 네.
2: 분명히 좀 어지러웠거나 졸렸거나 네. 아. 입이 많이 마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네.
2: 일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먹을 때는 항상 성분이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네. 드셔라 아. 이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7318번이 남편이 감기만 걸리면 땀 빼야 낫는다며 사우나를 갑니다. 열나고 몸살 심할 때 뜨거운 사우나 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2: 네. 보통 열이 나거나 좀 춥거나 몸살 기간에 초기 감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쌍화탕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땀을 좀 빼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우나에 가서 정말 땀을 확 흘려버리면은 탈수도 올 수 있고 뭐 그렇죠. 피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우나 그 탕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선풍기 바람도 있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1: 네.
2: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서
1: 그렇습니다.
2: 저는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가시지 말라고 합니다.
1: 네. 증상이 악화되더군요.
2: 네.
1: 제 경험을 비춰봐서
2: 네, 네.
1: 저도 사우나 가서
2: 압니다. 네.
1: 그 이후로는 절대 사우나 안 갑니다.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어떤 분들은 또 콩나물국을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춧가루 확 타가지고
2: 땀을 확 내고요.
1: 네. 네. 네.
2: 땀이 나는 것까지는 초기 감기에 좋은데
1: 네.
2: 그때 시원 덥다고 막 문을 열거나 하면은 또 감기가

0: 더 심해지니까 땀이 네. 나더라도 미지근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2850번님이 약사님 제가 독감약을 먹고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부작용이 흔한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구역감이나 구토는 독감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근데 독감약은 딱 5일분 처방을 하면 5일분을 다 먹어야 그 독감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좀 힘드시면 밥 먹고 바로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서 좀 그 약이 빨리 네네. 배출되도록 하면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덜해져요.
1: 이런 경우에 위장약을 조금 따로 처방받는 건 어떻습니까?
0: 네네. 그것도 좋습니다.
1: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6419번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코막힘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습니다. 감기약도 이 고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하나요? 그러셨습니다.
0: 네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모든 약은 아니고요.
1: 네.
0: 코막힘을 뚫어주는 게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을 딱 수축시켜서 코를 빵 뚫어주는 성분이거든요.
1: 아.
0: 이 약이 전신에 있는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잠도 안 올 수 있고 두근두근해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 환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감기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보통 이제 약국 가면 약사님들이 물어보시죠.
0: 네네,
1: 뭐 혈압이나 당뇨
0: 그렇죠.
1: 있습니까? 물어보시죠.
0: 다른 약 드시는 거 있냐 여쭤보죠.
1: 네. 네. 네. 자, 그리고 5283번님. 약사님 저는 유방암 수술 6개월인데요. 외과에서 보조식품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눈이 노화가 와서 오메가3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셨는데 눈이 노화가서 오메가3 이게 맞는
0: 네, 연관이 있습니다.
1: 연관이
0: 네네. 감기약은 아니지만
1: 네.
0: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실제로 그 암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암세포만 없애는 약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1: 네.
0: 대부분은 아직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많이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네네. 이런 증세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지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1: 네네.
0: 몸의 세포들을 위해서 정말 잘 쉬고 그 항암 치료에만 좀 집중을 해야 훨씬 회복도 잘 되고 회복하셔서 나중에 눈 영양제도
1: 네네.
0: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1: 그때 가서 이제 드시는 거를 추천하신다 이제 그런
0: 네네.
1: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항암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런
0: 네네.
1: 시기가 네, 되셔야 되겠네요.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4988번님. 아침 저녁과 점심약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0: 네네.
1: 깜빡하고 점심약을 거르면 저녁 식사 후에 저녁약을 바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후 대여섯 시쯤 점심약을 먹고 자기 전에 저녁약을 또 먹는 게 나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0: 네. 이런 네네.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약이 이게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1: 네.
0: 일단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먹게 약이 처방이 되지만
1: 네.
0: 일부 하루에 두 번 먹는 약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점심에는 약이 좀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몹시 졸린 약은 저녁에
1: 드시고.
0: 예, 처방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1: 네.
0: 저는 일단 잊어버린 시간, 기억난 시간을 물어봐요.
1: 그러니까 네.
0: 내가 1시에 먹어야 되는데 한 3시쯤에 기억이 났다.
1: 네.
0: 그러면은 위장장애가 없다면 그냥 드셔라. 점심때 먹어야 할 약을 드시고 그 복용한 시간으로부터 대여섯 시간 있다가 저녁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 네.
0: 기억난 게 정말 저녁이 다 되어서 기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부득이하게 점심약은
1: 네.
0: 제끼고 아침약 먹고
1: 저녁약
0: 먹고
1: 드시는 거.
0: 네네.
1: 네. 그렇군요. 네.
0: 네.
1: 저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만 지금 청취자분들도 좀 평소에 좀 헷갈렸던
0: 그렇죠.
1: 것들 이런
0: 네.
1: 것들 질문 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0: 네.
1: 2465번님은 저희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약국에서 산 판땡

0: 쫀한 약이라서 이거 먹을 때 다른 약, 다른 진통제나 다른 감기약 드시지 마셔라. 꼭 당부를 드리고요.
1: 네네.
0: 또 한편 저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병 먹는 것이 뭐 크게 다른 약과 병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1: 네.
0: 큰 탈은 없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약을 한병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기운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1: 네.
0: 다른 약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알약같이, 약같이 생긴 거를 먹어라. 약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 네.
0: 말씀드려요.
1: 아무튼 이렇게 드셔도 약사님과 좀잘 상의하시고
0: 네.
1: 또 어르신이 이제 아유, 나는 이거면 돼.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0: 네,
1: 보통.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적당하게
0: 그쵸.
1: 네.
0: 잔소리를
1: 약사님과
0: 또
1: 잘,
0: 하시죠.
1: 네네.
0: 네.
1: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2234번님. 2234번님 참 단골 저희 청취자분이세요. 네. 문자를 하루에 두세 통은 꼭 보내세요. 아, 요즘 짜먹는 감기약을 자주 이용하는데 알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근데 질문도 참그 좋은 질문만 보내세요, 이분이.
0: 그러시네요. 네, 맞아요.
1: 네네네.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 약, 을 먹고 위가 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먹고 위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1: 네.
0: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짜먹는 약, 물로 된 약들 아니면 차처럼 타먹는 약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위장에 부담이 없다는 점.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라는 점.
1: 네.
0: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또 휴대하기도 편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약이에요.
1: 네.
0: 알약하고 똑같아요.
1: 이게 짜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위 말해 쉽게 보면 안 되고 좀 성분이 다
0: 그렇죠.
1: 제대로 들어있는
0: 제대로
1: 거죠.
0: 들어있어요. 순한 것도 아니고 약이 적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점
1: 네.
0: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1: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짜먹는 약도 참 환자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여러모로. 네,
0: 복용하기가 참
1: 편리하고요.
0: 좋죠.
1: 네.
0: 예.
1: 자, 5954번님. 저는 약간만 아파도 병원약을 지어 먹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먹습니다. 너무 자주 약을 밥 먹듯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아, 네.
1: 네네.
0: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1: 네.
0: 한 달에 한 번의 감기약이 밥 먹듯 약을 먹는 빈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감기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감기 증세가 있을 때좀 빨리 드셔서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미리 예방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죠.
0: 네네,
1: 네.
0: 초기에.
1: 네.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0: 네,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늘, 내가 너무 자주 와,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 아니시라고 늘
1: 네네네.
0: 안심시켜
1: 네.
0: 드립니다.
1: 그게 자주 가셔서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 가셔서 문제죠.
0: 그런 경우가
1: 네,
0: 많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1941번이면요. 이비인후과에서 증상이 생기면 먹으라고 비염약을 상비약으로 처방받았습니다. 약국에서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주시던데 뒀다가 코감기 증상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비염약도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코감기 약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보통 코감기 약은 하루에 3번 먹게 그 처방을 할수 있게끔 용량이 나오는데요.
1: 네네.
0: 비염약이라고 할 때는 좀덜 졸린 약, 그리고 하루에 한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1: 네.
0: 많이 처방을 하셔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코감기에 드셔도 됩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6145번님. 종합 감기약은 왜 항상 안 듣는 걸까요? 나으라고 만드는 약인지 궁금해요. 꼭 병원에 가야만 낫습니다. 지금 6145번님은 종합 감기약을 드시면 잘,
0: 네.
1: 우리 소위 말해 약발이 안 받는다.
0: 맞아요.
1: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종종 있죠.
1: 네.
0: 저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은 사실은 종합감기약만 있는 게 아니라 기침약, 콧물감기약, 이게 제형과 용법과 그
1: 네.
0: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요. 내가 병원에 정말 갈 시간이 부족하다.

0: 밤에 꼭 그 약을 먼저 먹어야겠다고 할 때는 네. 종합감기 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 증세가 어떠하고
1: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0: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종합감기 약을 먹으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네. 얘기까지 꼭 하시면 네. 보다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약사님과 환자 간의 그 대화가 중요해요. 조금은 이제 중요하죠. 예. 잘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약사님이 잘 알아듣기도 그렇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0: 아, 그 환자분이 설명을 못 하실 때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설명을 잘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지는 않아서 네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고 아. 이 약 먹으면 잘 들었냐 이전에는 어떤 약을 드셨냐 이렇게 네네. 저는 좀 가볍게 네. 시약을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1: 그래서 우리 노약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참 그 질문이나 이런 인터뷰를 참 잘하신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네네. 경력이
0: 맞아요.
1: 네, 이 방송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네. 네네. 네.
1: 자 그리고 5573번님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보챘습니다. 감기약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른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맞아요. 네,
1: 이런 경우 많죠.
0: 많죠. 네. 특히 이제 콩물 감기약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콧물 감기약은 먹으면 졸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비충혈 제거약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졸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꼴딱 밤을 새울 정도로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게 그냥 잠을 못 자는데 아기들은 계속 보채고 칭얼거리고 하게 되어서 네. 이런 감기약을 먹고 정말 졸려서 자는 애들도 있지만 못 자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거나 네네. 약을 구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1: 그렇죠. 네네. 네. 아이가 전에 그 여기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렇죠. 그때 잠을 못 잤다라든가
0: 예, 예.
1: 정확하게 말씀을, 그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겠죠.
0: 네. 그래야지 그것을 피해서 네. 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43번님,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러셨습니다.
0: 네, 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생제가 감기약의 필수이진 않아요. 근데 감기가 좀 오래되다 보면 목이 세균성 인후통이 오거나 네. 아니면 뭐 기로 가서 중이염이 오거나 폐렴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진행이 된 거여가지고요.
1: 네네.
0: 그때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또 걱정들이 많으셔서
1: 그렇죠, 그렇죠.
0: 조금만 먹고 다 안 먹으세요. 항생제 처방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진료를 하신 거니까 네. 끝까지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2685번님. 약사님, 감기약은 식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거의 못 먹었을 때도 꼭 먹어야 하나요? 삶은 달걀이나 초코바 같은 거 하나 먹고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0: 네네.
1: 네네.
0: 꼭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그 감기라는 게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1: 네.
0: 또 감기약 자체가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감기약을 먹게 하는 이유는 밥으로 인해서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약을 먹어야 오히려 위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1: 네네.
0: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밥을 못 먹겠는데 꼭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조금 따뜻한 죽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뭐 계란 같은 거
1: 네.
0: 드시고 약을 드시는 거 충분히 내가 위장이 너무 나쁜 분이 아니라면
1: 네.
0: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바는 예, 뭐 나쁘진 않겠지만
1: 이건 초코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자,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네, 3번 기침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888번님 네, 그리고 122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1918번님 2749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할 잘못된 감기약 습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0: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준비한 내용이 질문으로 다 들어와서 저는 병으로 된 감기약, 짜먹는 네. 감기약, 네. 이거 순한약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이랑 같이 먹지 마셔라. 네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0: 저도 참고로 이제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가서 네네. 짜먹는 감기약부터 먹거든요. 그게 상당히 저는 좀 효과를 좋죠. 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짜먹는 감기약이라 그래서 쉽게 보시면 안 된다.
1: 그렇죠.
0: 네,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1: 들어있습니다.
0: 오늘 참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질문이 아주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또 그리고 우리 노소진 약사님의 답변도 아주 훌륭한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서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총무이사이신 노소진 약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3: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면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3: 좋다!
4: 두루두루 누리라고?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퇴근 정체에 더해가는 가운데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묵동난대목 부근 1차로에서 있었던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제서야 처리 끝났습니다. 이 사고 여파 때문에 중앙분기점에서 묵동난대목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리고요. 이렇다 보니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려는 차들도 정릉램프 조금 지나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면은 성산대교 조금 못 가 고장난 버스가 3개 차로에 가로질러 있어서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3개 차로는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난 버스를 빼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도 서울교 아래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35분 이상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 서신의 퇴근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강변북로 일산 방면의 정체 구간은 여전히 깁니다. 지금도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려 있고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50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은 더 길지만 여기 통과하는 데는 40분 정도만 가능하겠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방면 성산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인공폭포 이전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아직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묵동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월릉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할 때까지 쭉 밀려있는 상태고 한강대교 중간부터 상도터널 쪽이나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초역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동호대교는 강북쪽으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

0: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내일 다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제법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집 주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하천 주변 산책로도 당분간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사태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도로들 소통 상황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도 정리는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3: 덥냐.
1: 너무
3: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올해 초에 말씀을 한번 제가 여는 말로 드렸었죠. 그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얘기요.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일생을 바쳐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140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 한 달 전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들으셨는데요. 684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제가 앞에다가 그 앞에 같이 붙어있는 노래 The Happiest Day of Our Lives를 넣었습니다. 이 Another Brick in the Wall은 이렇게 앨범 자체가 그렇게 구성도 돼 있지만 이렇게 같이 좀 붙어서 들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름말에서 그 말씀드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제 기억에 올해 초에 한 2월달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여름말에서 올해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어요. 와, 정말 멋있게 잘 졌더라고요. 그 교황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미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144년을 지었다고 하지요. 참, 144년을 어떻게 공사를 하지. 우와. 이런 사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898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이어서 The Walls Waiting for the Sun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뭐 워낙 유명한 밴드니까 다들 잘 아시죠. 그 노엘 갤러거, 리암 갤러거 형제가 주축이 돼서 만든 밴드고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둘이 2025년에 내한 공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아시스가 좀 약간 표절한 노래들이 좀 있어요. 아니다, 뭐 표절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심을 받는 곡들이 좀 있는데 전 그래서 별로 이 오아시스가 그렇게까지 히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근데 하나 히트한 건 있어요. 어떤 걸로 히트를 쳤냐면 통계적으로 이 오아시스 활동 기간에 영국 그 청년들의 자살률이 많이 줄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답니다. 진짜 그럴까? 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비틀스의 드러머죠. 링고스타 아들이 여기서 잠깐 세션 드럼으로 활동도 좀 했었고요. 하여튼 8985님 오랜만에 오아시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853님 오랜만에 수도권에 와서 운전하며 주파수를 95.1에 맞춰봤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한다니 반갑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지방에서 이제 잠깐씩 이렇게 올라오시나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꼭 오실 때마다 95.1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계이전님, 검정치마의 목소리를 듣기에 적합한 시간. You are my everything. 달콤한 말로 속삭이던 그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 검정치마 노래 나왔을 때 쓰셨구나.

들으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멀리서 생을 다한 태풍이 남긴 비바람으로 소란한 밤과 새벽 You and Me Blue의 비와 당신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야당동 1억님 안녕하세요 순우디님 종종 듣다가 사연은 처음 써봅니다. 첫 만남에 별 느낌 없었다가도 계속 보면 정드는 사람이 있듯이 순우디님이 그런 느낌입니다. 가족 같은 새벽 공감 정이 가는 순우님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신청곡 라이오넬 리치 이지를 신청하셨네요. 그러게요. 이 야당동 1억 뭐지? 이게 이 정도 특이한 닉네임이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처음 사연 쓰신 분인가 봅니다. 네, 처음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신청곡 들어드리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이지

라이오넬 리치 이지 들었습니다. 야당동 1홍님 잘 들으셨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시고 사연도 이렇게 종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곡은 이제 You and Me Blue의 비와 당신을 틀어드릴 텐데요. 아까 문계이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You and Me Blue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방준석, 이승열 두 분으로 결성된 밴드지요. 미국 이민 생활 중에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94년도에 데뷔 앨범도 내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이 두 분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방준석 씨는 또 영화 음악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두 분 다 또 저랑 동갑내기고요. 아, 근데 이 방준석 씨, 그 비와 당신 작사, 작곡한 이 방준석 씨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습니다. 듣겠습니다. You and Me Blue, 비와 당신.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6589번님입니다. 3년 정도 만난 연인과 헤어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싸워서 끝난 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관계를 다시 붙잡는 건 미련일까요? 네, 6589님번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마음이 많이 좀 힘드시겠어요? 3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더욱이 싸운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헤어진 거면 네, 더 힘들 것 같네요. 사연 중에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노력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그런 노력이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듭니다. 6589님 여성인지 남성인지 쓰질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헤어진 그분과 다시 재회했다는 상상을 하고 몇 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그리고 질문 마지막에 지나간 관계를 다시 붙잡는 건 미련일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589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요. 우선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또 난 아직도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가? 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 정도 질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히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뭐 6589님 끌리는 마음에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번저비 Someday I'll be Saturday night 들으셨습니다. 6589님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알았으면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쓰질 않으셨네. 네, 아무튼 뭐, 지나간 관계를 다시 뭐 붙잡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사람 사는 거는 뭐,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모든 답은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소한 고민 상담, 고민 나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직까지 욕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버티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6556번님, 킨, 에브리바디 체잉,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변함없이, 아무 글 없이 노래하고 제목만 써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킨, 에브리바디 체잉.

퀸, Everybody Chaining, 이어서 Amy Amstein, Rising Force 두 곡 들으셨습니다. Amy Amstein은 124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DJ는 잉이맘스틴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임펠리테리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요 둘 다 빠른 것 같아요. 자, 우리 새벽 공감 식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이어서 임펠리테리입니다. Somewhere of the Rainbow. 어떤 분이 더 기타가 빨리 친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광석 나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22일 0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22일 0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0: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돌풍, 낙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과 계곡, 강, 하천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산비탈, 축대, 옹벽 등 산사태 취약지역 및 붕괴 우려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산대교 진입하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사고 처리가 1시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뒤로 서부간선도로 고척교부터 사고 영향으로 정체가 심한 상태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포승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

0: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잠실 철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1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가양 성수 영동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

0: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상도로 상동역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우회전 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 중 한 개 차로가 통제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남산 1호 터널에서는 재난 대응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남동 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반대편 도심방면 차로를 나눠서 운영되고요. 이 훈련은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되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당첨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다들 안전거리 잘 지키시나요? 특히 속도를 내는 고속도로에서는요. 속도계에 찍히는 숫자만큼 앞차랑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간격도 원칙적으로 80m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둬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식어버리지도 않게 과속하지 않고 급브레이크 밟지 않고 속도에 맞춰가는 그런 거리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함께 살펴드리는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할게요.